본의 투쟁 정신과 투쟁 본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후를 새기어갈 때 대해 쓴 지상연단과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 제20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조별 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승 1무승부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준결승 단계에 진출한 소식과 러시아에 가는 문화성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한 소식, 그리고 자기 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지니고 이런 제목으로 해산 기와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을 소개한 기사와 경성군 식료 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조국의 현실이 빚긴 조각 공예 작품들 이런 제목으로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제7차 전국 조각 공예 축전장을 찾았던 기자의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서회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서회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 일꾼 강서회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 쪽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돋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서회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업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기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립장을 전념시켰습니다. 김정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소미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도리호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서회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서회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을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 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가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억세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일간에 걸친 강서회는 우리 당 위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실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의 근본 변과 사상진지의
일적 강화,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3차 선부문의 끝에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트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 사업 선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중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주체 혁명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향을 전적으로 집대성 있는 애시대의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시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주이고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흐름을 줄기찬 상승으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있게 공감력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물 개시에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사상적 기술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수표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

역사를 폭넓게 습득하는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 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0: 나아가는 행정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권 강수필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다. 조선노동당 주소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의 3차 선전부문 일권 강수필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나는 강수필과 사숙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기 서기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질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 대한 공통 지향과 필요성 충분히 되었으리라 봅니다. 개정에도 참고 매일의 강수필용을 보고하면서 사업을 시켜야 할 절박한 시민감을 의식하며 하나의 배우답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각오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전비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일꾼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흥이 빠르며 정열적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일꾼 대우의 이런 사상적 준비, 정신적 앙량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전선 강화, 사상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갑니다. 비록 며칠밖에 안 되는 강습 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할 수는 없었을 테고 앞으로 사업 실천에서 계속 배우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구체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실천일 것입니다. 말로 다지는 무수한 결의보다도 담은 한 번이라도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가세하는 격조 높은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폐강을 앞두고 우리 당의 핵심 전처병들인 선전부문 일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항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 들이라는 또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 사상의 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길 수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장기간의 혁명 투쟁 과정에서 비축하였고 앞으로도 그 위력이 무진하게 발휘될 상적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혁명 사상과 함께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전 선동 역량이며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 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에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 로정에서의 또 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도대가

아니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동원력입니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끝에 사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국가의 발전에 자기 운명과 앞날을 걸고 지혜와 정열을 세 단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절불굴의 투지와 적극적인 창의 창발력으로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는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으며 오직 전체 인민의 거대한 정신적 잠재력과 애국적인 분발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격양시키는 사상 제일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기회를 존치하는 유일무이의 원칙을 완강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상적 일색과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론의 철학을 들고 우리의 이상을 성취하려 혁명적인 입장을 더욱 명백히 가져야 합니다. 동제, 이제 대가 끝나면 분명 당원 대중들의 시선은 우리 선전일꾼들의 사업 태도와 자세로 쏠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폭이 빨라질수록 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고려되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구한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전사업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부터 단순하고 깊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대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패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내용부터 새 시대의 요구와 품격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위협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 현상과 생활의 리진식의 법칙이 배 되고

기계적으로 취소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의 말이 아니라 실에 던가를 붙여야 할 것은 무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이러한 미사리 요구에도 빛나는 철의 위력을 이룹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는 사람 다는데 열 가지 백강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 만 가지 줘야 한다고 하시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 처지와 환경, 심리라는 것이 진짜 시대에 발을 붙입니다. 선전을 할 것이라면 항상 마음속과 감정이 들고 거기에 차별을 보면서 재강을 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육되고 실질적인 변화에 의식에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과 감정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떤 단계에 나아가는지에 따라 사상이 성공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서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국가의 교훈이 되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권력을 떠서고 면모가 비워나는 것을 두고 하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누각을 쌓는 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는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그들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의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주고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하고 세 곳의 잔족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 한 대만 말고 그 시료가 어느 것이며 수단과 형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 것을 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회의 전율주의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업 혁신의 요건은 가지고 들어가면 단 선전 부문 일각과 능력적 요구로 함축됩니다. 사상사업이 대중의 정신 후지를 북돋으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일 부터가 책임과 투신이어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은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와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과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0: 한 선전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수 있는 단 선전일꾼의 직분은 사업가적이라 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수하는 선전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초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 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 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 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술을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 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 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 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 자질 향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 일꾼 사상적뿐 아니라 경제 실력, 현대 과도 밝고 문화적 소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미인이 합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요구들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됩니다. 선에서는 정치리론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써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성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선전선동 사업 정령을 그 실효를 놓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 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 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 선언 새로운 변혁 시대에 모든 사상 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될 사상 종신적 자양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전체의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묘설, 방법들을 사업 실천에 일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공고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계속 찾아내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당 선전 일꾼들, 사상은 어제도 오늘도 조선혁명의 연료이며 우리 국가 건설의 제일 자원입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나는 모든 강습회 참가자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떠매고 우리 당 역사가 깊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미사일 총국은 9월 20일 무기 체계 고도화에서 중대한 우연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로 손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소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대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 체계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 집단의 전문적인 역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일 총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 집단의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중대 국사로 내세우시고 위민 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자욱은 강원도의 곳곳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강원도 혁명사족관 강사 김성인, 참관자 김분희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강원도를 무려 30여 천이나 현지 지도하셨고 또 그 단위들은 20여개나 됩니다. 2018년 7월 25일 이 하루 동안에만도 송도원 종합식료공장과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 이렇게 두 개의 단위나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잘해지는 제품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 오르도록 고름고름 선사가 이끌어주셨습니다. 우리 원산 구두공장 2단위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눈 내리는 날에도 비 내리는 날에도 찾고 찾으시면서 이 구두의 상표를 매봉산으로 이름 지어주셨고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8월 김하군이 큰 물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고 그 10월 1일에는 몰고 험한 김하군까지 찾아오시오 더시 부럽지 않게 김하군을 잘 꾸리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보살핌 속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령도업적 단위들이 기치를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제 손으로 제 힘으로 꽃피워나가는 그런 사랑찬 결신들이 이루어지고 더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우리들이 짓는 구두와 누구나가 맛있게 드는 이 과일과 식료품들 또 우리 아이들이 즐겨 메고 다니는 소나무 책가방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첨수동지에 이렇듯 세심하고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같은 사랑이 또받들려서 우리 강원도 곳곳에 노동당 시대를 대표하는 공장들, 선교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도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찬 현실을 대할 때마다 보답의 마음이 더욱더 코만 갑니다.
5: 다음
0: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민 고유의 정치적 열의와 정진 기세를 더욱 고조시킬

0: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남포시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우리 국가 제1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참된 혁명과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사상사업의 조선으로 틀어지고 나아가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일군 경제선동대원들과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등에서 당정책으로 일관된 강연선전과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자기술 전세대 노동계급의 충실성의 바통, 애국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구체적이며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동맹원들의 애국심을 분발 승화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활동의 구현에 나아가는 애국 청년들로 육성하기 위한 교양에 품을 놓고 있습니다. 전쟁 노병,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청년 미풍 선구자들과의 상봉 모임 등을 통하여 청년동맹원들은 나소자란 고향 산천과 일터를 사랑하고 더 잘 꾸리며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 충성과 애국의 보물을 힘차게 내짚어갈 의지를 굳혔습니다. 각급 직맹, 여맹 조직들에서는 중요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손해하면서 애국주의 조제의 시와 노래들을 가지고 기백있는 경제선동활동을 전개하여 당 결정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대중의 혁명열 애국열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농군맹 일꾼들과 농군맹 해설 강사들은 알곡 생산에서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 선전하면서 모든 농장원들이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덕에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보답해 나가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와우도구역 연대과급중학교와 한국의역 대도서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수업 전 교양 시간과 과외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고향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1: 지방의 면모를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과 현대 문명을 대표할 수 있게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는 당의 손길 아래 최근 연간 공업도시 함흥시의 면모가 새롭게 전변됐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함경남도 혁명사적관이 보다 정중하게 꾸려지고 함흥대국장과 함경남도 문화회관, 승마구락부와 항공구락부, 함흥경기장 등이 구색이 맞게 신설 및 개건됐으며 여러 구역에 고층 살림집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술 개건된 시내 도로들, 시안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문차와 여객버스가 인민의 기쁨을 지고 있으며 와 주택지구의 상업봉사망들이 번듯하게 일신됐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이며 과학도시인 함흥시의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도시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크나큰 신열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전국의 도 소재지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드팀없이 실행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되는 최량화, 최적화된 설계 작성과 건설 역량 편성, 자재 보장 대책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모든 대상 공사가 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정책적 지도,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켰습니다. 도의 일꾼들은 시안의 건재 생산 기지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 구축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해 주어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자재와 마감 건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시공 단위들에서 기능공 대여를 보강하고 능률 높은 건설 장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면서 질 제고와 자재 절약을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켰습니다. 자기 고장을 자기 손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라군으로 더 잘 꾸려나갈 마음을 안고 건설자들은 건축물마다의 우리의 사상과 정책, 우리의 미학관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쳤습니다. 지방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의 결정을

0: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함흥시 천세대 산림집 건설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공공건물과 상업봉사망들의 개건 공사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술 개건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도에서는 도로 포장 설비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방대한 구간의 기본 도로들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과 걸음길에 보도 블로크 깔기를 기본적으로 결속했으며 방향 표시판과 도로 표시판 등도 문화적으로 제작 설치했습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새기고 여객운수 부문의 근로자들은 설비 관리를 깐지게 해서 버스, 무게도 전차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여러 지구의 오수정화장 건설과 불장식을 실속 있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도시미화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시안의 주민들도 함흥청년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들로 원림 경관을 이채롭게 조성했으며 거리마다에 다양한 형태의 화대, 화단들을 설치하고 관리사업을 주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함흥시의 전변상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과감한 행동 실천으로 받들어 나갈 때 보다 휘황한 내일이 마중에 온다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흥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은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계획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도 소재지의 거리와 마을들의 현대화, 문명화 수준을 1층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미국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19일 미군은 까리브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서 4명의 선원을 살해했습니다. 미군은 이 선박이 까리브해의 마약 밀수 통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살육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까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미군의 불법적인 선박 공격 행위로 살해된 사람들의 수는 23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0: 다음, 유기농업은 생산 과정에 인공적으로 합성한 비료나 농약, 성장촉진제, 집짐승 먹이 첨가제, 살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비료로 작물을 자래우고 유기사료를 가지고 집짐승을 키우는 농업을 말합니다. 유기농업은 노동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다량의 지식과 기술,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유기농업 생산 방식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널리 응용됐으며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와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다.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기농업의 특징은 첫째로 유기식품이 오염률이 낮고 맛이 좋으며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줍니다. 질병, 특히 암의 발생은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비료나 농약 등과 대여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타 오염을 일으키는 공업 폐기물이나 생활 오물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기작물이나 유기식품을 먹으면 안전하며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특징은 둘째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균형을 회복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화학비료들은 강물이나 호수로 흘러들어 수질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물고기의 생존에도 위협을 줍니다.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은 오히려 병해충의 내성을 증대시키고 유익한 생물까지 죽여 병해충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농민들은 농약을 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유기농업의 생산 방식으로 바꾼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생태균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징은 셋째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유기농산물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고품질, 무오염의 환경보호형 생산품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희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나날이 꽃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오늘 이 땅 위에 연이어 솟구쳐 오르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무수한 실체들. 이는 자립이자 곧 자주이고 애국이며 자존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해주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수많은 재부보다 귀중한 것은 자기의 것을 창조해내려는 인민의 정신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고 우리식으로 창조하기 위한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시고 자력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엄혹한 시련을 뚫고 헤쳐야 했던 지나온 10여 년의 나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언제나 높이 추켜드신 것은 자립, 자력의 기치였다고 하면서 기계공업성 부원 김영혁 동무는 말했습니다.
1: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며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심어주시고 설사 크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체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높이 평가해주신 우리 총비서 동지십니다. 정말이지 경의한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혁명해온 궁지 높은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이자 곧 자존과 본영의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갖게 되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형 압축기 생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부 일꾼들 속에서는 비료 생산에 필요한 압축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립의 신념, 존엄과 명예를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용성의 노동계급에게 그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셨습니다. 당 정책을 무조건 결사 관철한 빛나는 전통이 있는 이 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전 세대들처럼 무조건 해내리라 굳게 믿으시었던 것입니다. 찬바람 부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달리시어 대형 압축기 생산이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으셨을 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대의 대형 압축기들을 보아주시면서 힘있는 기업소인 용성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당 정책을 결사 관철하는 영적인 전통이 맹맥히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영도로 용성의 노동계급을 기족의 창조자,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며 자기 힘을 믿고 떨쳐 나설 때 못해낼 것이 없다는 자립의 신념을 더욱 백배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의 용도를 받으며 용성의 노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더 빨리 전진하고 비약하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간직했습니다. 어찌 용성의 노동계급뿐이겠습니까? 지금도 해양군민발전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뜻깊은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원도 인민들이야말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을 자기들의 견실한 애국충의심과 완강한 노력으로 실증해가는 우리 시대 개척정신의 소유자 전형들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만은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 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하여 눈부신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득템없는 의지이라고 하면서 청진버스공장 지배인 황광일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김영 총리수 동지께서는 최고원민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강감을 무릅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 처리 방식에 일관하게 우리는 우선심이 아닌 자존심으로 자기 선수론 투쟁에 더욱 성실할 수 있었고 그 어떤 하격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체할 수 있었다고 비록 걸음걸음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오직 자기 힘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신념이 확고했기에 그리고 우리 힘을 확신했기에 자체의 잠재력을 급속히 키우면서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주수없이 힘껏 더 많이 해제길 수 있었으며 그것도 전례를 초월하고 세상을 놀려는 폭과 심도로 진척시켰다고 긍지 높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총재 동지께서는 정신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남에 대한 우선심에 기대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우리 혁명이 고귀한 자산이고 참으로 뜨뜻한 우리 자부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에서도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라고 긍지 높이 선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그의 틈틈없는 의지,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솟아나는 눈부신 창조물들을 대하면서 우리 인민들은 믿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자기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자립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을 일으켜 나갈 때 인민의 모든 꿈, 모든 리상은 눈부시게 실현될 것입니다.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69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리만 내조국이랍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폐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폐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6시 16분에 방송 무대 조국을 또 받드는 조속이 되자, 17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폐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 36분에 사랑 담아 정을 담아,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수평선 조기로, 20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폐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20시 40분에는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리종표를 마련하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폐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해상 예보. 22시에는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폐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2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23시 46분에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 이어서 방송 마감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피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피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 일꾼 강소피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돌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피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업의 계승 담보를 공

0: 철저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심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기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토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리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운동 측에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운동 측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습회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심차게 열어나아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의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가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없애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길을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습회는 우리 당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운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의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터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사업 선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주체 혁명 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새 시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한 투쟁에서 당 선전 부문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지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들어주이고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흐름을 줄기찬 상승으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물 개시에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술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수표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멸이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 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수표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나는 이번 강수표가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전기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 일꾼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응이 빠르며 정열적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 일꾼에 온 사상적 준비, 정신적 앙량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전선 강화, 사상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갑니다. 1회밖에 안 되는 강습 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어서 사업실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업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일 것입니다. 말로 다짐한 결의보 다음은 한보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떠다주고 대중의 가세하는 격조 높은 선동, 이것이 도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영을 앞두고 우리 당 전처병들인 선전 부문 일꾼들을 위해서까지 더 말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공자들이 사람들인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해도 영원히 바라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심을 대신할 수 없으며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절대적인 화를 낼 수 있는 제 혁명투쟁 과정에서 비축하여 앞으로도 그 위력하게 발휘될 사사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사사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함께 그것을 병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동역량,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의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로정에서의 또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보대가 아니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 동원력입니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끝에 사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국가의 발전에 자기 운명과 앞날을 걸고 지혜와 정열을 세 단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졸불굴의 투지와 적극적인 창의 창발력으로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는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으며 오직 전의 거대한 정신적 잠재력, 애국 발력을 강력하게 시키고 양식해낸 사상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본취하는 유일무이의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그 누리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상적 일색과의 기치, 미래와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의 철학을 기들고 우리의 리상주의 성취하는 혁명장을 동키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이제 강수가 끝난 분명 당 대중과 인선은 우리 선전의 사업 태도로 쏠리고 앞으로의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 사업, 문화창조 사업에서 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 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 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포폭이 빨라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선전 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 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배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패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내용부터 새 시대의 유형과 품격의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협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 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일 요구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처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0: 주목을 끌수 없고 사상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의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소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 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찬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요구는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우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 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신력을 지녀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은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화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 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 선전 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 당 선전 일꾼의 직분은 사업 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수하는 선전 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 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 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술을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 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 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 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 일꾼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실무와 현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 소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인재가 요구되지만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써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 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성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선전 선동 사업 정령을 그 시료를 놓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 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 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 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변혁 시대에 모든 사상 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사상 정신적 자양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전체의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묘설 방법들을 사업 실천에 일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공고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계속 찾아내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당 선전 일꾼들, 사상은 어제도 오늘도 조선혁명의 연료이며 우리 국가건설의 제일 자원입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나는 모든 강습회 참가자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떠매고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의 불과 학력으로 미래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미래한 사상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의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상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상일 총국은 9월 20일 무기 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우위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소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도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대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 체계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 집단의 전문적인 역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일 총국과 관악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 집단의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님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두시려 언제나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곳곳마다의 훌륭히 일떠선 문화종소생활기지들에도 역력히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과장 김남철 동무는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물놀이장의 그 어디에나 인민들의 편의 보장을 위함이라면 자그마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대책을 세워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다시마신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종소 생활기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민이 그 문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사회주의 조국밖에 없습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어 바치신 경리하는 청미소동지 혼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경리하는 청미소동지께서는 우리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만 해도 무려 113건이나 도와주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2013년 9월 22일 완공 단계에 이른 우리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에도 사랑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경리하는 청미소동지께서는 실내 물놀이장의 벽면에 대형 벽시계를 달아줄 때 대한 문제, 음향 설비도 놓아줘 숭취를 돋구게 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물매를 잘 지어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늘 마음 쓰시며 구처럼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 헤아려 주신 경의하는 청미소동지의 중력적인 용도에 또 받들려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오늘과 같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2: 인민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청미소동지의 다시만 사랑은 미림 승마구락부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3년 9월 22일 인민을 위한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완공 단계에 이른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장도 찾으신 경의하는 청미소동지께서는 실내 승마훈련장과 승마봉사소, 야외관람석, 원용 승마훈련장, 승마학교, 마사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여러 건축물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질적으로 타구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미림 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산책도 할 수 있게 산보 도로를 잘 꾸려주며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아담한 정각들도 세워줄 때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버이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곳곳에는 마식용 스키장, 양도온천 문화휴양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종소생활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4: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원 신운하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랑에 또받들려 이 땅에 일떠선 행복의 제보들은 비단 문화종소 생활기지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와 농촌, 지방에 일떠선 황홀한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공장들, 종합봉사소들과 병원들, 학교들을 비롯해서 저국 땅 방방곡곡에 솟아오른 창조물들은 전국의 인민들 모두를 다 같이 잘 살게 하시려고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종력적인 용도가 아나온 고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고 만짐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 속에 오늘은 전국의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그를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해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요모는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이며 이 땅 위에 행복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는 세세년년 울려 퍼질 것입니다.
0: 다음, 당수항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9.1기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월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알아보고 생산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설비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자금적으로 하고 부분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희제철연합기업소에서도 연료 소비 기준과 쇳물의 유황 함량을 낮추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철강제 증산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철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설비들의 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으며 청진제강소와 보산제철소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생산 실적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설비들의 성능과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박터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성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박력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율광산과 재룡광산에서도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정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 질 높은 철 정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 정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도시 군들에서 자체 젖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화되는 속에 평양시에서 육아정책 관철 사업에 힘을 넣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동군을 축산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돼서 올해 7월까지 군 안의 농장들의 염소 사육과 젖 생산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갖추어짐으로써 지역 내 젖 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축산업 발전에 유리한 강동군을 염소 사육과 젖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군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당 결정에 반영하고 이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와 평가사업, 보여주기 사업을 통해서 일꾼들을 각종 분발시키고 그들이 당의 육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을 습격화, 재질화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에 동원된 각 구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애국사업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지난 3년간 성금, 난산, 태잠, 봉문축산농장을 비롯한 강동군 안의 7개 농장들의 362호동의 염소우리뿐 아니라 사양공들을 위한 살림집을 번듯하게 일도세웠습니다. 올해 상반년에만도 시에서는 구빈, 송가, 고비축산농장 등의 곤초장, 풀조림탕크, 사료가공실들과 102호동의 염소우리를 건설하고 많은 염소를 확보했으며 3천여 정도의 방목지를 새로 조성함으로써 젖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강동군 안의 축산농장들에서는 방목지가 제한된 조건에 맞게 옥내 사육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수의 방역 체계를 철저히 세워 염소의 증체율을 높이는 한편 젖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여 해마다 젖 생산량을 평균 1.2배로 장성시켰습니다. 시에서는 표준화된 젖 가공 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구빈리, 송금리, 태잡리에 현대적인 젖 가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 3등리에 냉동 설비와 신젖 생산 설비, 분석 설비들이 구비된 젖 가공 분소를 증설해서 니안의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젖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모기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보다 동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제20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저별 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승 1무승부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2: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우리나라 팀과 가나다 팀 사이의 준준 결승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지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팀 운전을 연속 위협하던 우리 팀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2분경 11번 최딤종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6분경 13번 호경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가나다 팀을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콜롬비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는 23일 평양 시간으로 24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0: 온실 남세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26이 저선 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원회 저선 남세 협회의 주최로 15일부터 21일까지 신의주 남세 과학 연구 중심에서 진행됐습니다. 온실 남세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논리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강동종합온실농장을 비롯한 50여 개의 온실남세 연구, 생산단위, 과학자, 기술, 현장 일꾼 등이 참가했습니다. 육정수단과 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르는 품종들을 육정 도입하며 생산의 최량화, 최적화를 담보하는 지능형 통합생산체계와 실리적인 영양액 해수 및 재리용 기술을 개발 완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100여 건의 제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간 온실에서의 각종 남세 재배 기술과 병해충 구제에 대한 강의와 담해체 편집물 시청 등도 있었습니다. 온실 남세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26은 온실 남세 생산에 앞선 기술과 재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며 품종의 다양화와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2: 다음,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 생산 건설 병단에서 지난 8월에 새로 보고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77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중증 환자는 600만 명, 사망자는 6명이었다고 최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사망자들 중 2명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호흡 기능이 약해졌고 4명은 기초 질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숙, 박성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라곤을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촌, 회양을 비롯한 자강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과 여덕에서 안개가 꼈으며 랑림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은유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신평, 회양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교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에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내일

0: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송, 신의주, 해주 29도씨, 사리원 30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2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2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6도씨, 29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8도씨, 28도씨, 사리원 17도씨, 29도씨, 강계 11도씨, 27도씨, 원산 14도씨, 27도씨, 함흥 15도씨, 28도씨, 청진 13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손 12도씨, 25도씨, 개성 17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명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진달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진달래를 보내드렸습니다.

0: 중앙반사입니다. 주체 위신은 절세의 위인. 나는 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교육은 과 혁명의 묶고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보람 있는 사업입니다. 세상에는 많고 바닥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 혁명가로 떨리오며 경지 높은 관은 복받은 교육자들은 그 어디에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바닥 하나 큰 사랑. 뜨거운 추억 세계에 돌이켜봅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제14차 전대회가 진행됐던 영광의 그날을.
1: 지금 영광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14차 전대회 참관, 저를 비롯한 대참가자들이 꿈길에도 뵙고 싶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 제대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한우를 목청껏 터치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때 단 몰랐습니다. 영광의 기념 촬영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인의 천사에서는 경려하는 총시동지 지도 밑에 우리나라의 전반 정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상학대회의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 전날에만도 수시로 태풍 13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불철주야로 사업하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잠시라도 희가 쓸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일꾼들에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태풍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원대의 참가자들을 만나 축하해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며 몸소 촬영장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0: 총진시 포항구역 포항거급중학교 교장 공운교원 박병수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육자들을 그토록 한높이 내세워주시는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것을 다시금 깊이 사교한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준엄한 정세가 조성됐을 때 선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 학교들의 자원 진출한 교원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우리의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 못 잊을 그날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배꼽 같은 충성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훈 혁명가로서의 깨끗한 양심과 헌신의 자업을 새겨가고 있는 이들 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쓰거진다고 하시면서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줘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 인생관, 후대관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격정이 어제론 듯 싶은데 또 이렇듯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사를 이끄시는 속에서도 교육자들을 찾아 촬영장에 나오셨으니 그때 대회 참가자들은 천만 가지 국사 중에서도 교육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이 삼치와 끝없는 격정으로 오열을 터쳤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는 교육성 과장 홍황원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이 젖어 있습니다.
2: 그날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 김칠공업종합대학 강제장과 김종숙군 심파소학교 여교원이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이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꽃다발은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받으셔야 할 꽃다발을 다시 안습니다. 이어 심파소학교의 여교원이 삼가 꽃다발을 드렸을 때에도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꽃다발도 그에게 안겨주시며 인재용사를 잘하기 바란다고 맡은 인재 육성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들을 따뜻이 거무경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온 차용장이 고세찬 감격의 열파로 꿇어 번졌습니다. 이 세상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모두 엮고 경애하는 청소동스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인데 구 꽃다발에도 자신의 진정을 담으시어 교육자들에게 다시 안겨주시니 이런 크나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녕 교육자들을 구토록 아끼시며 온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청소동지의 운정의 세계가 어려워 대참가자들 누구나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0: 참으로 그 시각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과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위대한 어버이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은 정녕 끝이 없었으니 한시바 앞에 학교에 돌아가 겨표를 잡고 받아하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출발을 서두르고 있을 때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태풍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 염려되시어 대회 참가자들을 한 이틀 평양에 더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다고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에게 대회 참가자들을 마지막까지 잘 돌봐줄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은 사소한 불편도 없이 자기 초소로 돌아가 교단이 소개됐습니다. 부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한생을 바치고하는 교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내세우시며 교육자 살인지 건설도 몸소 팔게 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이끌어주신 경량인 총비소동지 창립 이룬돌을 맞이한 김제공업종합대학을 잡으신 그날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몸소 깊이 호리굽혀 인사하시던 위대한 오보이 정용 경의하는 그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이 자양분으로 활력소로 끝없이 흘러들어 우리 교육자들은 저국의 미래와 이어진 혁명의 교단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오보이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우리 교육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례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 교육의 존도와 내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피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피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일꾼 강소피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피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기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쌓여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소피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피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을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0: 선수로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가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억세게 추켜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수편은 우리 당 위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 중앙의 의도를 터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 사업 선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조항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중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개체 밑에 주체 혁명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새 시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기한 투쟁에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시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들어주이고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흐름을 줄기찬 상승으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물 게시에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수회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 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동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소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나는 이번 강수회가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봅니다. 개강 일정에도 참석해보고 매일매일의 강습 진행 종용을 보고받으면서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을 일치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각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각오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정비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 일꾼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흥이 빠르며 정열적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 일꾼 대우의 이런 사적 준비심적 앙양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 전선 강화, 사상 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갑니다. 비록 며칠밖에 안 되는 강습 기간이어서 선전 사업 실무와 관련한 내용을 다 습득할 수는 없고 앞으로 사업 실천에서 계속 배우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구체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펼쳐낼 것입니다. 말로 다지는 결의보다도 다음은 한 번이라도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마음의 폭풍을 일으키는 대중의 의욕을 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가세하는 격조 높은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나는 폐강을 앞두고 우리 당의 핵심 전처병들인 선전부문 일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과정에서 비하였고 앞으로도 이력이 발휘될 상쪽 있기 때문에 어리랑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현황과 함께 그것을 변혁에 변환시키는 강력한 선전선이며 우리 당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위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의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 로정에서의 또 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도대가 아니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 동원력입니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끝에 사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발전의 이 운명을 걸고 직렬을 세 단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졸불굴의 투지와 창의 창고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는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수능 맞지 않으며 온 최인민의 거대한 정신적 잠재력과 애국적인 분발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격양시키는 사상지 앞길을 기회를 존치하는 유의 원칙을 완강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상적 일색화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론의 철학을 더 높이 들고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을 더욱 명백히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이제 강수회가 끝나면 분명 당원 대중과 인민들의 시선은 우리 선전일꾼들의 사업 태도와 자세로 쏠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자체롭게 해줄 선전사업, 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 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 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보폭이 빨라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선전 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순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 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배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가 당역 사상 사업 전반에서 혁신 발전을 이뤄낸 회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사업의 내용부터 새 요구와 품격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 위력은 내 위하여 결정하며 내 발전은 식과 방법 수단에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 급진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 자료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파지고 급격한 시대실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업의 내용들도 연하여 참신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사상교양서의 전통적

내용을 배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용 욕의 욕구에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명 대변은 마땅히 성교양의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류구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처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10가지, 100가지 초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초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가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0: 고향을 떠나 철산봉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폐일석 동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1: 우리 가족은 원래 정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무상항산 연합협사를 찾으신 위대한 장모님이 현지지도 소식으로 온 나라가 두근 떤 때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 깃털 생산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으면 철산봉에까지 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가 강산에 가서 그의 뜻을 대리려 받은다면 이제 눈을 감는다 해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와 형제들은 온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동 속에 부러움 없이 자라난 우리 칠형제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응당한 본분이고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은 우리 형제는 철산봉의 인생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모두가 철산봉에 뿌리낼 결심을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모님께 삼가 올렸습니다. 백년령대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감사하다고 사회주의 조국은 동지들과 같은 꿀꿀한 조국의 아들들이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부왕 발전할 것이라는 분에 넘친 침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장모님이 믿음 어린 침필을 가슴속 깊이 새겨 안고 우리 형제 모두는 그때부터 대형 자동차 운전수가 되어 철산봉의 운반길 마다에 인생의 사업을 집어 나왔습니다. 사실 사철 어목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십 년 세월 세토를 가득 실은 육중한 대형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때 동의하셨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굳건히 다잡아준 것은 강산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모님의 교실을 집행하는 길에 충성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당부하던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매를 더 든든히 조여매고 자동차의 경험을 심장의 박동마냥 세게 안고 더 많은 새돌을 운반하는데 자신의 땀방울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나라의 강철기를 굳건히 떠받드는 길에 자신의 땀방울을 바쳐 이뤄온 것 뿐인데 당에서는 저를 공군 자동차 운전사로 내세워주고 높은 국가 순과 함께 영광의 대회와 격조 행사들에도 불러주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도록 세상 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당부를 지켜 아들과 함께 새돌 운반길에 중성의 자업을 끝까지 새겨가겠습니다.
0: 애국의 가풍은 녹과 뜻과 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천분광산 분광산장 윤철 동지가 걸어온 인생의 자업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2: 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 연필과 하습장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학용품들이 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저희 어린 마음에도 이제 크면 질 높은 학용품들을 깡깡 생산하는 공장의 일꾼이 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지망란이 맨 첫자리에 경호국 대학을 선호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아버지 마음을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랜 기간 무상강산 연합교수 일꾼으로 사업한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강부의 아들이다. 물론 경공업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경공업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철과 기계는 공업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새돌 생산에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만일 너와 같은 강부의 자식들이 아버지 뒤를 잊지 않고 편안한 길로만 간다면 철산봉을 누가 지키겠는가고 하면서 공업대학에

0: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김세공업 종합대학 광업공학부에 입학한 저는 대학 기간에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안에 떨어질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는 박사 안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현실에 내려가서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빛을 낼 수 있고 너를 품들어 키워준 당의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박사 안에 떨어졌더라면 고난한 곳에서 편안히 일하면서도 더 높이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고는 그대로 나라의 철광석 생산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며 거듭거듭 찾아오시어 헌신이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불미리 영도업적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기를 바라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의 호소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학 졸업 후 300명 소설을 거쳐 아버지 뜻대로 여기 무상강산 연합교육소에 배치받아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채굴 현장에서 생산지 중 돌발적인 사고가 생겨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저를 자신 곁에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몸소 험한 철선봉에 오르시어 채굴장을 돌아보시면서 기업소가 나아갈 길을 한이 밝혀주시던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이 존귀하신 영상을 잊을 수 없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신 가업을 간절하자면 해할 일이 많고 많은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자니 재수롭게 그지었구나. 채굴장의 강성 생산에 기업소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는 나라의 금속공업이 생명선과도 관련된다고 하면서 당에서 품들을 키워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강산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 정녕 그것은 좋은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수령께 충성다하는 길에서 삶의 행복과 영광을 찾은 전 세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애국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철산봉에 불을 내리고 노동자, 부원, 기사상을 걸쳐 오늘은 이렇게 노천봉강산 책임일꾼으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당과 수령께 충성다한 전 세대들이 넋을 이어 철강 생산의 땅과 열정을 바친 것도 당에서는 저에게 높은 국가 수원도 수여해주고 최고 인민대의원으로 보여주는 하늘같은 믿음을 남겨주었습니다.
1: 이 어찌 표일속 윤총재에 갑니까? 광산일꾼이었던 아버지의 당부대로 한 명제 모두가 광산에 진출해서 대형 군용공이 되어 이래온 공훈 광부인 유하정 동지와 형제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너려경웅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강철기둥을 떠왔다는 철산봉의 주인 일꾼들로 성장한 리명일, 리명성 동지들, 전세대가 남긴 생의 흔적을 떳떳이 이어가는 이런 새세대가 있어 이 땅에는 충성과 애국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 흔히 사람들은 아버지가 썼던 저서에 자식이 소개되면 대가 이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젯날에 당과 국가를 받들어 애국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온 아버지가 혁명가였다고 해서 오늘날에 자식이 아버지의 체취가 오려있는 그 처소에서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끝없는 충성과 순결한 양심으로 그 길을 이어갈 때에만 애국의 가풍으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3월 15일 전성청년당광의 선거자들 앞에서 하신 중요연설에서 이 당광에도 3대를 이어 단조를 지켜가는 애국적인 단부가정이 많은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수천적 지하막장길을 대를 이어 걸을 수 없다. 자기의 고귀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자립경제 명맥을 튼튼히 하고 시대의 활력을 억세게 해주는 그 변함없는 애국심, 전길 땅 속에서 헌심을 바쳐 우리 당과 국가를 또 바치고 있는 영적인 투쟁과 공적에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럼 이 무대에서 우리의 경의하는 청기서 동지께서 애국적인 탄부 가정들이라 높이 내세워주신 선성 청년 탄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0: 무시될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호기세야 숫자는 더욱 아닙니다. 예, 그럼 먼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탄 생산에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전성 청년 탄광 과장 김성력 동지 얘기를 들어봅니다.
1: 우리 할아버지는 1956년 4월 역사적 노동당 제차대에서 날로 늘어나는 석탄 수요 자체로 충족하여 탄광도를 개발할 때 위대한 수령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이곳에 태어나여 탄광 개발에 나섰던 1세대 탄부입니다. 여러 경우인 우리 할아버지는 늘 자식 이야기하는 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라의 설계에 그토록 걱정하시던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족해가면 이제 눈을 감아도 유언이 꼭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도 땅에서 탄광입니다. 전 세대들이 너무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고른 낙장길 그 길에 우리 조국이 더욱더 번영하는 길이 있음을 절감했기에 나도 탄광을 노력적으로 진행할 때에 대한 당의 전적 보상을 받게 받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제대되어 여기 탄광으로 자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탄광으로부터 또 부경장으로 사업하다가 당의 평성석탄광업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이렇게 탄광의 일꾼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2: 나라 신념과 심의 사육 참된 국민들 바로 그곳으로 거치련도 때로는 이겨낼 수 있었다. 삼부가정인 청년 탄광 일갱 갱장 리일남 동지가 얘기하겠습니다.
3: 예, 고생을 둘다 그게 무슨 탐부겠습니까? 일이 힘들다지만 실제로 힘든 것은 탄캐논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보다 무거운 짐을 줬다고 해서 부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말할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해주고 해줬나. 종말이지 천길 땅속에서 헌신을 다 바쳐 석탄 생산으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 세대들이 숭고한 애국 정신은 그대로 우리 가정의 가풍으로 되었고 그래서 저도 제대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탄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자식도 탄부 가정의 대를 이어 탄강에 내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저 나라의 석탄산을 더 많이 쌓아 전진하는 내조국에 빛과 유를 보여주는 길에서 언제나 애국의 자욱자욱만을 새겨갈 마음뿐입니다.
4: 일갱인반중대 중대장 박강명입니다. 우리 가정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대대로 탄전을 지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주성지께서 뜻깊은 선거날 우리 천성청년 탄광에 찾아오시어 3대를 이어 탄전을 지켜가는 애국적인 탄부가정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실 때 그때 정말 이야 원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 알고 계시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생을 바쳐 막장에서 용의 탄부로 일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탄부가정들을 애국적인 탄부가정으로 참된 국민들로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도 탄부가정의 대를 이어 탄전의 전체병으로 내세우겠습니다.
2: 8갱 채탄 3중대 채탄공 소학철 동무의 심정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5: 그날 저도 경애하는 청유사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애하는 청유사 동지를 여기 고만 사각공 기술계 탄광마을에 모신 것만도 영광인데 중요 윤설도 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으니 우리 가정은 그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존경하는 천성의 탄부 동지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며 당중앙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동쪽 노동계급의 자존심과 배짱 실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치며 우리의 아름다운 이상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

0: 경려는 청소동지를 우러러 저와 가족은 되려 저국의 탄전을 영원히 지켜갈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1: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처소에 자기 한 생을 담았죠. 오늘은 자식들, 손자들까지 그 길에 내세워 대루리오 애국의 자국을 찍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알아보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조국과 사회 앞에, 당과 인민 앞에 떳떳한 가정은 바로 애국의 가풍을 이어가는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오늘 이 무대에서 저국의 불안번영을 떠받드는 처석이 되어온 애국적인 가정들에 대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그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감집된 하나의 목소리만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사상으로 숨쉬고 경리하는 그의 뜻으로 살며 경리하는 그의 숨결에 혈맥을 잇고 높이는 애국의 열정으로 대로리어 나갈 때 강국에를 향한 내 조국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경려는 총비소동지만을 일심으로 받들어 가는 이런 애국 가정들이 많아 내 조국이 그토록 굳건하고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려는 총비소동지께서는 2026년 새해 즈마유하신 신년 경축연설에서 모두 다 애국으로 도굳게 단결하여 당제 구차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욱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2: 우리 모두 위대한 애국자의 귀감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어머니 저국이 눈부신 빛발을 도해주는 한줄기 빛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내 저국의 푸르름을 도해주는 억센 밑뿌리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대의 손길 변함없이 서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당 3차 선전 부문이 꼰 강수표가 되었습니다. 사상 역사에 아이 뚜렷하로 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 부문의 강수표가 9월 1일 일정을 성공으로 마치고 강수되었습니다. 조선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의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협에 빛나는 성군들을 결정한 중대한 시기에 당 성립권 강회를 조직하고 국가의 중력인 정치 사상적 핵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돌치는 열광의 운이 승리를 지녔습니다. 김정은께서는 이에서 제3 선전부문의 강수표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별할 시대적 사명감을 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되게 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양쪽 자원을 백배하고 이 위협의 담보를 고아줘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 자기 무의식을 어렵게 굳히 당선문 일꾼 동심 명심해야 할 산주자로서의 근본과 제3의 절대 능력에 대하여 기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인 위명 사상과 그것을 변혁이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 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쳤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차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도리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수표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심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의 일꾼 강수표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 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의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다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억세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길을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수표는 우리 당 위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인민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터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사업 선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조항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중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0: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주체 혁명 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새 시대의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선전 부문의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시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주이고 실속 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 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흐름을 줄기찬 상승회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집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을 개시해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습회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습벽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 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의 일꾼 강소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동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번 강습회가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서기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봅니다. 개강 일정에도 참석해보고 매일매일의 강습 진행 종용을 보고받으면서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을 일치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각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각오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정비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일꾼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흥이 빠르며 정열적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일꾼대의 사상적 준비, 정신적 앙양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전선 강화, 사상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며칠밖에 안 되는 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할 수 없었을 테고 앞으로 사업 실천에 개선서 발전을 도모해야 생각하지만 우리 사상적 백배하고 우리 개성 당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효사각, 막중한 지식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일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실천일 것입니다. 마지는 무엇보다도 다음은 한 번이라도 대중의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의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자세하는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폐강을 앞두고 당의 핵심병들인 부문 일꾼들에서 몇 더 말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자각할 필요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해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심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게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진 확신을 잇는 것도 장기간 투쟁과 비축하였고 앞으로도 그 위력이 무발이 될 사상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랑의 가장 큰 일은 중요한 혁명과 함께 그것 변혁이 원안시키는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이며 우리 당의 백성의 영력은 곧 우리 당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의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 로정에서의 또 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

도전과를 타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선 6년간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거신적 잠재력과 애국적 인력을 강력하게 지키고 격양시키는 사상 제일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기회를 존치하여 유일 원칙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선 사상적 일색과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논의 철을 높이들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동명을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강수회가 끝나면 본명 당원 대중과 인민들의 시선은 선전일법 태도와 자세로서 앞의 활동을 기대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들은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도급게 해준 선동 문화창조 사업에서 새다새로운 기운 혁신이 일어나고 고대하고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과 엄연히 구별되게 되었으며 더불어 선전 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 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포폭이 빨라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그를 극복하는 하나하나가 다 힘적이고 진지한 연구를 요하는 과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선전 사업은 확연해져야 하며 지난 시간보다 더 높고 없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되어야 이는 선전 부문일 때 하나의 미고 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배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패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내용부터 새 시대의 요구와 품격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협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모두의 시도 공부하고 난관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문안되게 하는 데서 집의 정의로움과 실현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에서 현상과의 리치, 인식의 법 배제되고 도식적 예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 오히려 질이 왜곡되고 오도되며 회의와 거울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일 뿐 아니라 현실의 틀이 발을 뿐다는 것은 오날 여지입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력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0: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10가지, 100가지 초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초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망각과 감정을 파고들 거기를 세워보고 하나 만들 해소를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에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서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잔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요구는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으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신력을 지녀야 합니다. 선전교양사업은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화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과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갈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 선전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 당 선전일꾼의 직분은 사업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수하는 선전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의 불신을 초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 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명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수를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일꾼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실무와 현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 소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인재가 요구되지만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써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성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선전선동사업 정령을 그 시료를 놓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변혁시대에 모든 사상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사상종신적 자양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전체의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묘설 방법들을 사업 실천에 일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건거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계속 찾아내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당 선전 일꾼들, 사상은 어제도 오늘도 조선혁명의 연료이며 우리 국가 건설의 제일 자원입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나는 모든 강습회 참가자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떠매고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거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의 불과 학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사상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의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3차 성전부문 일권 강습회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정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정국은 9월 20일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로서를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수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체계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 집단의 전문적인 역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 집단의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전체인민이 주체의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는 우리 혁명이 자기 위협의 필승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심차게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안연미도 오늘 우리 조국이 세월을 앞당겨 도약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각 방면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이룩하게 된 것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 조선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주체 혁명이 협수행에서 혁명 전통 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전통 교양의 불멸의 지침들을 밝혀주시고 혁명 전통 교양을 당 사상 사업에서 일차적인 과업,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워 주셨으며 삼전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로 더 훌륭히 일도세우셨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꾸려주시고 교양고점들을 통한 사상사업과 혁명전족지, 혁명사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신 경현인 청비수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전체 인민이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만난을 해치며 국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게 한 군번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단행하신 백두산 군마 행군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조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더욱 분발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강국건설위협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가 개척되고 천하제일 강국으로 향한 진군기세는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2: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용도 쪽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이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사적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부원 리해옥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흉룡 사족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흉룡 역사와 흉룡 업적, 우리 당의 흉룡 사족을 보위하는 흉룡가들이며 우리 당의 빛나는 흉룡 역사를 해설 선전하는 핵심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지금

0: 형용사적 부문 직원들과 강사들은 분발하여 형용사적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형용박물관에서도 강사들이 당제 9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정치 이론 수준과 강의수를 높여 당우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며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고마하는 데서 나서는 방법론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사들은 높은 정치 이론 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섭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 깊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중원지구 탄광윤학교업소에서 석탄 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학교업소에서는 대중의 흉용열 투쟁열을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남편,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있습니다. 태산 탄광이 대중적 기술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단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차와 보록 적재기를 새로 만들어 도입하고 재탄장들의 막장 콤비와 야외 운탄 선로에 이동식 보록 분임 장치를 설치해서 석탄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일갱에서는 다음 교대를 위해 갱보수와 운반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탄체바퀴와 각종 소공구들을 원만히 생산해서 막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북 청년탄광에서 새 탄밭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지위를 능숙하게 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고는 탄광에서도 대형 펌프와 콤비아를 증설하고 자체로 제작한 보록 적재기들을 수직갱에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 전반을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제3년기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 각지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로 일도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생산을 기본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연초에 연말에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제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방발전 20 비방추진위원회와 각도 추진위원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병행하여 생산 공정별에 따르는 설비 및 부분품들을 제때 생산한 과 지위를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오래전 중책 대상 건설을 재기 이래 훌륭히 완공하는 데서 대상 설비 지는 중요서 간 국가과학원 류연구소, 안주펌프공장, 성천강 전기공장, 단천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질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탐구 동원해서 성능 높은 펌프와 전동 수지 탄광 계획을 결속했습니다. 구성 공작기계공장 평양건설위원회 낭낭건재소에서는 가공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장 생산과 물류 생산 공정 확립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켰습니다.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 전자 자동화 설계 연구소에서도 배전함, 조작반, 조종반의 설계를 미약성과 편리성에 보장되게 작성한 데 이어 생산자들이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전기 및 자동 조정 설비들을 선색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기 위해 평양 방직기계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재관품 가공의 반복 작업을 없애면서 생산품들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황해북도 진흥제품제작소에서는 프레스를 비롯한 설비들을 증설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부원품의 가공능력을 정전보다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평양 금속건재공장, 만경대 애국윤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대상설비 생산에서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집행을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담보해갈 일념안고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체공업종합대학,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과학교육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분석설비, 비누생산설비 등을 내했습니다. 각급 추진위원회와 해당 단위들에서 설비 제작이 완료되는 데 맞게 설비와 부분품들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송하게 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천년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0: 줄기차게 일어나가기 위한 애국성읍에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삼일지 고원선의 주요 전거마다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화성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예술 손전대들이 당 정책이 맥박치고 전투성과 호소성 품들로 경제선동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했습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즉 총중앙 노동자예술선전대와 당연한 용농생으로 될 광대를 찾아 화순선도입니다. 령동호농장과 안악군 은정농장 등에서 이들은 농과 노래 우리를 부러워하라. 남성독창 노동정책은 제 한알, 동독창 종기푼 어머니처럼을 비롯한 다채론도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해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고 하는 농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중앙예술 선전대원들은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의 곳곳에서 힘 있는 선전성으로 우리의 보다 무균택한 생활을 안겨 어머니당의 순간 뜻을 받들어 날의 날마다 눈부신 노력적 위원을 세워가는 건설자들을 고무했습니다. 세시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거창한 장촌기 되고 있는 경공업 공장과 농촌산림지 건설장 등 평안남도와 자강도, 강원도 예술 선전대들이 경제 선동의 실효를 부단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명곡들과 애국의 황진 선동은 지방인민들도 수도 시민들과 다름없는 물질 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무병무탈한 근심고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 실현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토를 대가해 주었습니다. 대야금 기지들이 김책 제철 유납기업소, 황리 제철 유납기업소에서 철강제철에 분투하고 강철 조업 의지를 밝혀 함경북도, 황리북도 예술 선전대원 저국과 나의 운명, 우리 조선사람 노래들을 피울렸습니다. 함경남 예술손들도 당결정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나대치는 령성기계융합기업소에서 적극적인 선전선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의 선전발이 벌리고 있는 화순식 경제선동은 당적 후차됨의 결정관철의 첫해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위운 창조로 빛내려는 각지 근로자의 애국 열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 그다음 수리아의 데이르 알 주르도에 있는 한 군사기지에서 18일 무기고가 폭발해 한 명이 사망. 폭발 원인은 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들리브도의 사르마다 부근에 있는 탄약고가 폭발한 것을 비롯해서 이 나라에서는 탄약고와 무발 사고들이 연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리는 리입니다. 여기는 평.

강요의 사상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적인 조나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전부터 시대의 품격의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량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사고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스크가 높아 급기능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 환경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만큼 많이 우리 산사업에 대하여 여기나여 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상교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위업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 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력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초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초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 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의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

0: 하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찬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여건은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으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 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신력을 지녀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은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화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과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단 선전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 단 선전일꾼의 직분은 사업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수하는 선전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초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 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수를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 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 일꾼들은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 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 일꾼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실무와 현대 과학술에도 문화적 서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인재가 요구되지만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서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성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선전선동사업정령을 그 시료를 넣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변혁시대에 모든 사상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전체의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묘설, 방법들을 사업 실천에 일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건거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계속 찾아내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당 선전 일꾼들, 사상은 어제도 오늘도 조선혁명의 연료이며 우리 국가 건설의 제일 자원입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나는 모든 강습회 참가자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떠매고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의 불과 학력으로 미래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미래한 사상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의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시작하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고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패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 미승국이 새로운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은 9월 20일 무기 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우위를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극단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발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전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사 활동에 이어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연은 김동치께서 시험을 참고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치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국방기관의 과시무리화에서의 뚜렷한 각오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학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치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소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도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 체계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 집단의 전문적인 역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일 전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 집단의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중대 국사로 내세우시고 위민 혼신의 장종을 끊임없이 이어가

0: 시는 경의하는 초홍지 서동제의 인민사랑의 자학은 강원도의 곳곳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강원도 혁명사족관 강사 김성님, 참관자 김분희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초홍지 서동제께서는 우리 강원도를 무려 30여 차례나 현지 지도하셨고 또그 단위들은 26이나 됩니다. 2018년 7월 25일 이 하루 동안에만도 성도원 종합식료공장과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 이렇게 두 개의 단이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잘해지는 제품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 오르도록 고름고름 선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원산 구두공장 2단위에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눈 내리는 날에도 비 내리는 날에도 찾고 찾으시면서 이 구두의 상표를 매봉산으로 이름 지어주셨고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김하군이 큰물 피해를 입었을 때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고 그해 10월 1일에는 멀고 험한 김하군까지 찾아오시오 더시 부럽지 않게 김하군을 잘 꾸리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는 청비서동지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보살핌 속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령도업적 단위들이 기치를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제 손으로 제 힘으로 꽃피워나가는 그런 사랑찬 결실들이 이루어지고 더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는 구두와 누구나가 맛있게 드는 이 과일과 식료품들 또 우리 아이들이 즐겨 메고 다니는 소나무 책가방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청소동지에 이렇듯 세심하고 다시마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같은 사랑에 또받들려서 우리 강원도 곳곳에 러동당 시대를 대표하는 공장들, 손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벅찬 현실을 대할 때마다 보답의 마음이 더욱더 커만 갑니다.
2: 다음,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 고유의 정치적 요리와 전진 기세를 더욱 고조시킬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남포시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참된 혁명과 나라의 요건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사상사회 출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당 일꾼 경제선동대원들과 집중 강연 선전대원들이 천리마취강연합기업소와 대한중기기연합기업소 등에서 당 정책으로 일관된 강연 선전과 예술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노동자 기술자들이 전세대 노동계급의 충실성의 바통, 애국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구체적이며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동맹원들의 애국심을 분발 승화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 활동에 구현해 나가는 애국 청년들로 육성하기 위한 교양이 품을 놓고 있습니다. 전쟁 노병,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청년 미풍 선구자들과의 상봉 모임 등을 통해서 청년동맹원들은 나서 자란 고향 산천과 일터를 사랑하고 더잘 꾸리며 사회주의 전념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전념해서 충성과 애국의 보물을 심차게 내짚어갈 의지를 굳혔습니다. 각급 직맹 연맹 조직들에서는 중요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애국주의 주제의 시와 노래들을 가지고 기백 있는 경제 선동 활동을 전개해서 당 결정 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대중의 흉년열 애국열을 배가해 주고 있습니다. 농근맹 일꾼들과 농근맹 해설 강사들은 알곡 생산에서 모범적인 농업 근로자들의 소행을 널리 속에 선전하면서 모든 농장원들이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보답해 나가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와우더구역 연대고급중학교, 한국구역 대두소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수업전 교양 시간과 과외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고향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0: 지방의 면모를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과 현대 문명을 대표할 수 있게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는 당의 손길 아래 최근 연간 공업도시 함흥시의 면모가 새롭게 전변되었습니다. 시내의 중심부에 함경남도 혁명사족관이 보다 정중하게 꾸려지고 함흥대국장과 함경남도 문화회관, 승마구락부와 항공구락부, 함흥교육

0: 경기장 등이 구색이 맞게 신설 및 개건되었으며 여러 구역의 고층 산림집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술 개건된 시내 도로들로 시안의 노동계급이 생산한 무게도 전차와 요객보수가 인민의 기쁨을 싣고 달리고 있으며 거리와 주택지구의 상업봉사망들이 번듯하게 일신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며 과학도시인 함흥시의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도시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전국의 도 소재지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드팀없이 실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되는 최량화, 최적화된 설계 작성과 건설 역량 편성, 자재보장 대책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모든 대상 공사가 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정책적 지도,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켰습니다. 도의 일꾼들은 시안의 건재 생산 기지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 구축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해 줘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자재와 마감 건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시공 단위들에서 기능공 대여를 보강하고 능률 높은 건설 장비들을 갖추게 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면서 질제고와 자재 절약을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켰습니다. 자기 고장을 자기 손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낙원으로 더 잘 꾸려나갈 마음을 안고 건설자들은 건축물마다의 우리의 사상과 정책, 우리의 미학관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쳤습니다. 지방건설을 계속 심있게 내밀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함흥시 천세대 산림집 건설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공공건물, 상업봉사망들의 개건공사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술개건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도에서는 도로 포장 설비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방대한 구간의 기본 도로들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과 걸음길의 보도블로크 깔기를 기본적으로 결속했으며 방향 표시판, 도로 표시판 등도 문화적으로 제작 설치했습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새기고 료개운수 부문의 근로자들은 설비관리를 깐지게 해서 보수, 무게도 전차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여러 지구의 오수종화장 건설과 불장식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도시미화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시안의 주민들도 함흥청년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들로 올림경관을 이채롭게 조성했으며 고리마다의 다양한 형태의 화대, 화단들을 설치하고 관리사업을 주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함흥시의 전변상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과감한 행동 실천으로 받들어 나갈 때 보다 휘황한 내일이 마중에 온다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흥시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은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더 소재지의 고리와 마을들의 현대화, 문명화 수준을 1층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1: 다음, 파키스탄 경찰이 18일 신두주에서 반마약 작전을 벌여 두 명의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19kg의 메탄페타민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마약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밀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 있는 한 보건시설에서 19일 화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죽고 2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짙은 연기가 건물 안에 퍼지면서 사람들을 질식시켰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입니다.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절세 위인들의 골출한 위인상이 우려시 안겨오고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뿌듯이 차오릅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족 진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온갖 정치 군사적 동란과 오목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당이 오직 승리만을 이룩하며 눈부신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은 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불변의 진로를 따라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그 나날들의 마음 세어보느라면 자신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귓전에 들려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 잠시라도 쉬실 곳을 간절히 말씀드리는 일꾼에게 하시던 그날의 교시가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아직 정식화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고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승용차를 타시고 대동강만을 지나시다가 잊지 못할 그 나날이 되새겨지시는 듯 아마 자신께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저 주체 사상탑을 고이고 있는 대떨만큼 될는지도 모른다고 주옥하시던 그 음성, 이미는 못 잊습니다. 1970년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주체 사상이 세계 진보적 인류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시대적 사조로 공인되고 있는 현실은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종식화하는 문제의 절박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일꾼들과 함께 대동강반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인민들은 주체 사상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수령님의 존엄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부를 때가 이미 성숙되었다고 결연한 오조로 교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사상일꾼 대회. 이 대회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버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종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엄숙히 선포하셨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강령으로서 사상이론의 고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색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흘러온 연대기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의 선포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게 한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의하는 조홍비서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 려문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탁월한 혁명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 혁명의 새 시대의 성스러운 요정 위에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성의 향도력을 촌추만대에 잇고 주체 위협의 양양한 존도를 옥초같이 담보하기 위한 성업에서 당 간부 양성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부르의 고전적 노작, 전 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 간부 양성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를 발표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평양시당 학교 강좌장 부교수 차춘일 선생은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당 간부 양성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 간부 양성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혁명과 건설이 여러 분야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수한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므로써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0: 침착하게 존재하는 우리 혁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당 간부 양성 부문 앞에 나서는 중심 가업에 대해서 밝혀주신 격려하는 청주시와 당직에서는 당 간부 양성 기간 중에서 모든 학생들을 참된 혁명과 진정한 인민의 축복으로 결사관철의 실천과 실력가들로 키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작은 각급 당 간부 양성 기관들이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엽신을 해 참답게 입어하자는 당 간부들을 양성하는 데서 항구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입니다.
1: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새 시대의 우리 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 창당 이념과 종신에 충실한 새 시대의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를 비롯하여 창당 이념과 종신을 완벽하게 채워난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육성하는 데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의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으니
2: 평양시당학교 교원 최원일입니다. 지난 6월 1일 창립 요듬조를 맞이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 방문하신 격려하는 총서동지께서는 창당의 첫 기숙에서부터 주최의 당건설 위협에 진함없는 자양을 부어주는 당 간부 육성 기지들이 있어 우리 당국은 구처럼 강구한 혁명의 연대도를 격려하였지만 순간의 침체와 좌절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혁명 사상이 위대하고 업적이 고대하다고 해도 자기 교대자들을 훌륭히 키워내지 못한다면 당의 전망적 발전과 혁명 위협의 줄기찬 계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청소동지의 말씀을 새겨안으면서 당주왕의 사상과 이론으로 만장일치된 진짜배기 혁명과 사과 행동을 당주왕의 행동에 철저히 일치시키는 참된 일꾼들을 양성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1: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선포하시오. 우리 당이 자기의 혁명적 본태와 성격을 확고히 고수할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후보 원사, 교수, 박사, 성동원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전당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었습니다. 전당 강화의 새 시대를 불러온 이 독창적인 혁명사상, 위대한 당 건설의 지도적 지침이 없었다면 가장 강력한 영도적 정치 조직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노동당의 오늘도 그리고 최상의 국격과 국위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할 우리 국가의 휘황한 내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새 시대의 변천과 사변들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명성, 영도적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계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당중앙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였습니다. 전원회에서는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원수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규율에서 엄격하며 작품에서 건전한 당으로 건설되는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이 책정되었습니다. 경향은 총비서동지께서 천명하신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은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확실성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참으로 영구불멸할 당 건설 대강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고결한 충정과 정력적인 사상 이런 활동, 불같은 헌신으로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사상을 내놓으시오. 김일성, 김정일 주의 진수가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생의 활력소로 세차게 넘치도록 하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정력적인 혁명용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나날에 이룩하신 그 모든 고귀하고도 불멸할 업적들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협 수행과 줄기차게 잇따라 있는 것입니다. 정녕 시세의 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백두의 천철 명장이신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의 골출한 혁명령도 따라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협 수행의 성스러운 역사가 이땅 위에 장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표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표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일꾼 강소표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하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표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기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도리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소표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표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가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의 혁명의 불로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다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없애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소표는 우리 당 위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터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사업 선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조항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중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주체 혁명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배송하고 있는 시대의 우리 당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일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한 투쟁에서 당 선전부문의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시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일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들어주이고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일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흐름을 줄기찬 상승으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0: 재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물 개시에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수표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품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쟁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소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1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표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나는 이번 강수표가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사상질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새로운 시대적 높이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봅니다. 개강 일정에도 참석해보고 매일매일의 강습 진행 종용을 보고받으면서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을 일치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각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각오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정비서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전 일꾼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감흥이 빠르며 정열적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 일꾼 대우의 이런 사상적 준비, 정신적 앙양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 전선 강화, 사상 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갑니다. 비록 며칠밖에 안 되는 강습 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할 수는 없었을 테고 앞으로 사업 실천에서 계속 배우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실천일 것입니다. 말로 다지는 무수한 결의보다도 다음은 한 번이라도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가세하는 격조 높은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폐강을 앞두고 우리 당의 핵심 전처병들인 선전부문 일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항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사상의 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길 수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장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비축하였고 앞으로도 그 위력이 무진하게 발휘될 사상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함께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이며,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역사로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투쟁과제는 지난 연대들의 세웠던 목표들의 재현이 아니라 명백한 승화이며, 줄기찬 혁명 로정에서의 또 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걷고 그 무거운 짐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투쟁 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포대가 아니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 동원력입니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끝에 사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국가의 발전에 자기 운명과 앞날을 걸고 지혜와 정열을 세 단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졸불굴의 투지와 적극적인 창의 창발력으로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선혁명가들에게는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으며, 오직 전체 인민의 거대한 정신적 잠재력과 애국적인 분발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격양시키는 사상제일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기회를 존치하는 유일무이의 원칙을 완강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상적 일색과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론의 철학을 더 높이 들고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을 더욱 명백히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이제 강수회가 끝나면 분명 당원 대중과 인민들의 시선은 우리 선전일꾼들의 사업 태도와 자세로 쏠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 사업, 문화창조 사업에서 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폭폭이 빨라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선전 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 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대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고비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패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개량하자는 것이 아니며 전진하는 혁명위업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전교양 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 혁명적인 개변은 마땅히 사상교양의 내용을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 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일 요구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초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초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보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에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 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창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요건은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 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으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 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신력을 지녀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은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화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 선전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수 있는 당 선전일꾼의 직분은 사업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존수하는 선전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 손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술을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일꾼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실무와 현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 소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 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인재가 요구되지만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정치이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 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써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 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성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선전 선동 사업 정령을 그 시료를 놓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 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 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 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변혁 시대에 모든 사상 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될 사상 정신적 자양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0: 전체의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묘설 방법들을 사업 실천에 일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공고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계속 찾아내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당선전 일꾼들, 사상은 어제도 오늘도 조선혁명의 연료이며 우리 국가건설의 제1자원입니다. 사상을 제1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나는 모든 강습회 참가자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떠매고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지들의 책임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알리는 자신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사상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의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천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천국은 9월 20일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우위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방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전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 대비 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적 측면이 이와 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소들이 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길이 부도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답이한 세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김정은께서는 오늘과는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단의 전 역량과 그들이 기른 헌신 노력에 의하여 이룬 다른 결실이라고 하면서 미사일 공국과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집단의 사의 표하시옵니다.
2: 종합 우리 민들에게 이왕 만복을 주시려 언제 쓰시며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고 경의하는 정운동지의 협적은 나라의 곳곳의 훌륭일도 문화성생활 기지들의 영역이 어려워집니다. 이자 만난 문수 물놀이장 과장 김남원은 이 웃음소리는 물놀이 그 어디에나 인민들의 부장을 위함이라 자그마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이 대책을 진 위대한 노보이의 다짐하신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민이 구 문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사회주의 조국밖에 없습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어 바치신 경희하는 청소동지 혼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경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문수물류장의 형성안만 해도 무려 113건이나 도와주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2013년 9월 22일 완공 단계에 이른 우리 문수물놀이장 건설 사장의 사업을 아로새기신 경리하는 청미소동지께서는 실내 물놀이장의 벽면에 대형 벽시계를 달아줄 때 대한 문제, 음향설비도 놓아줘 숭취를 돋구게 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물매를 잘 지어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늘 마음 쓰시며 구처럼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 헤아려 주신 경희하는 청미소동지의 종력적인 용도에 또 받들려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오늘과 같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1: 인민을 위하시는 경희하는 청미소동지의 다짐한 사랑은 미림 승마구락보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완공단계에 이른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장도 찾으신 경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실내 승마훈련장, 승마봉사소, 야외관람석, 원형 승마훈련장, 승마학교, 마사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여러 건축물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질적으로 다그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날 경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미림 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산책도 할 수 있게 산보 도로를 잘 꾸려주며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아담한 정각들도 세워줄 때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노보이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곳곳에는 마식령 스키장, 양도건축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도해주었습니다.
4: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원 신운하입니다. 경희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랑에 또받들려 이 땅에 일떠선 행복의 제부들은 비단 문화정서 생활기지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와 농촌, 지방의 일도선 황홀한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공장들, 종합봉사소들과 병원들, 학교들을 비롯해서 저국 땅 방방곡곡에 솟아오른 창조물들은 전국의 인민들 모두를 다 같이 잘 살게 하시려고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종력적인 용도가 아나온 고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고 만짐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 속에 오늘은 전국의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그를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해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희하는 청비소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유모는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이며 이 땅 위에 행복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는 세세년년 울려 퍼질 것입니다.
0: 당중앙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9월 기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월 기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알아보고 생산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설비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부분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도 연료 소비 기준과 샘물의 유황 함량을 낮추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철강제 증산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리마제강소에서는 생산 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으며 청진제강소와 보산제철소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생산 실적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설비들의 성능과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소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는 한편 선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박력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율광산과 재룡광산에서도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종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 질 높은 철종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종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5: 새시리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제3년기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 각지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로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운영에 필요한 솔비 생산을 기본적으로 결속했습니다. 년소의 착공을 년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기운제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와 각도 추진위원회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병행에서 생산공정별에 따르는 설비 및 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올해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을 제기일에 훌륭히 완공하는 데서 맡은 대상 설비 제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국가과학원 건축재료연구소, 안주펌프공장, 송천강 전기공장, 단천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질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탐구 동원해서 성능 높은 펌프와 전동기, 수지 탱크 생산 계획을 앞당겨 결속했습니다. 구성 공작기계공장 평양건설위원회 랑랑건재기술교리소에서는 가공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잔생산과 무료생산공정 확립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켰습니다.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 전자 자동화 설계 연구소에서도 배전함, 조작반, 조종반의 설계를 미약성과 편리성이 보장되게 작성한 데 이어 생산자들이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전기 및 자동 조종 설비들을 선색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기 위해 평양 방직기계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재간품 가공의 반복 작업을 없애면서 생산품들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황해북도 지능제품제작소에서는 프레스를 비롯한 설비들을 증설하고 기술력 진운동을 활발히 보여 부분품의 가공 능력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평양 금속건재공장, 만경대 애궁균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앞선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대상설비 생산에서 료리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정책 집행을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담보해갈 일념 안고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과학교육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분석설비, 비누생산설비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급 추진위원회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설비 제작이 완료되는 데 맞게 설비와 부분품들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의 도시군들에서 자체 저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화되는 속에 평양시에서 여가정책 관철 사업의 힘을 놓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동군을 축산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어 올해 7월까지 군안의 농장들의 염소 사육과 저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갖춰짐으로써 지역 내 저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축산업 발전에 유리한 강동군을 염소 사육과 저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군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당 결정에 반영하고 이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화와 평가사업,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일꾼들을 각성 분발시키고 그들이 당의 육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을 습격과 체질화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에 동원된 각 구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애국사업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지난 3년간 성금, 난산, 태잠, 봉문축산농장을 비롯한 강동군 안의 7개 농장들의 360여 동의 염소우리뿐 아니라 사양공들을 위한 살림집을 번듯하게 일도세웠습니다. 올해 상반년에 만도시에서는 구빈, 송가, 고비축산농장 등의 건초장, 불조림 탱크, 사료가공실들과 100여 동의 염소우리를 건설하고 많은 염소를 확보했으며 3천여 정도의 방목지를 새로 조성함으로써 저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2: 강동 군안의 축산농장들에서는 방목지가 제한된 조건에 맞게 옥내 사육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수의방역 체계를 철저히 세워 염소의 정체율을 높이는 한편 저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해마다 저생산량을 평균 1.2배로 장성시켰습니다. 시에서는 표준화된 젖가공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고빈리, 송금리, 태잡리에 현대적인 젖가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 3등리에 냉동설비와 신젖생산설비, 분석설비들이 구비된 젖가공분소를 증설하여 리안의 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모기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보다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이 조별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승 1무 승부의 성적으로 1위를 하고 준준결승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6: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 우리와 카나다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지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팀 문전을 연속 위협하던 우리 팀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2분경 11번 최림정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6분경 13번 허경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카나다 팀을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콜롬비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는 23일 평양 시간으로 24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닐강 삼각주에서 거대 무덤들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무덤들은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069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된 무덤들은 매장 방식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5: 민주공고에서 에볼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9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전국적인 확진자 수는 7,541명, 사망자 수는 3,6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823명이 완쾌됐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 내일은 9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 8월 14일 추분입니다. 추분이란 가을철이 서늘한 느낌을 완전히 받는다는 뜻이며 이날이 낮과 밤의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라곤을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전천 회양을 비롯한 자강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과 여덕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랑림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사리온 31도씨, 평성 30.7도씨, 평양 30.2도씨, 남포 30.1도씨, 강계 29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리온, 화대를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온유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신평, 회양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밤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2도씨로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온,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온,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라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씨, 29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8도씨, 28도씨, 사리온 17도씨, 29도씨, 강계 11도씨, 27도씨, 원산 14도씨, 27도씨, 함흥 15도씨, 28도씨, 송진 13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손 12도씨, 25도씨, 개송 17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겠으나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 중기일기예보입니다.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4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25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6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7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9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6일에는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러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에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일에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한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25

5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27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9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4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사리원, 함흥, 남포시 28도씨, 평성, 신의주, 개성시 27도씨, 해주시 29도씨, 강계시 25도씨, 원산시 26도씨, 청진, 라선시 22도씨, 해산시 2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북서풍이 초당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9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포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0: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가 폐강되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나로새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 성원들과 함께 등단하시자 우리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전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를 조직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색과 심려를 바쳐가시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가 우리 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 혁신의 주요 공정으로 대결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기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 노종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도리우에 올려 세우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 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소표 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 기체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경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소표 폐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을 제일 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 사명감, 혁명적 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의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사상적 근위병의 본분을 가해 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노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했습니다. 주체의 붉은 단계를 억세게 축혀들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력한 사상 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4일간에 걸친 강소표는 우리 당 위협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부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 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 발전 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 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터팀없이 실천해 나갈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상사업 선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 속에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조항간부학교 교육일꾼들이 강습에 출연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중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당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주체 혁명위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진로와 방략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 새 시대의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 전서적인 실천 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기한 투쟁에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배가하여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시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강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주이고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뿌리이며 출발점인 혁명사적,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에서 인식교양적 효과를 보다 높이며 역사주의 원칙과 과학성의 원칙에서 실속있게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할 때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정신과 기풍,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지배하는 거창한 변혁의 흐름을 줄기찬 상승으로 견인하며 각 부문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방향들과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사업의 참신한 형식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선전을 실감 있게 공감력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직관선전, 직관선동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당정책을 연구하고 현실과 사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정치 직관물 개시에서 정치 사상성과 시기성, 직관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적, 전문가적 자질과 고상한 인간미를 겸비한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로 준비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강수표에서는 최근 각급 선전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들에 대한 시청이 있었으며 당 사상사업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소피 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진지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 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항상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습격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 세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들의 연료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소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제3의 위력을 증명하고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세, 사상적 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협의 줄기찬 전개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1: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군 강수패 폐강어 가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중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도 9월 21일 중당 제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비 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번 강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하게 되게 하려는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었고 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우리 당 질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의 사적 높이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봅니다. 개강 일정에도 참석해보고 매일매일의 강습 진행 정령을 보고받으면서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을 일치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답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높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홍지들의 정열적인 자세를 보면서 정비서로서 본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절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수성이 민감하고 가르며 정열적일 제3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전일 건데 예, 이런 준비 정신적 악량이라면 얼마든지 이후부터의 사상전선 강화, 사상사업 강화에서 더 활기 있는 분투와 실제적인 개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갑니다. 비록 며칠밖에 안 되는 강습 기간이어서 선전사업 실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할 수는 없었을 테고 앞으로 사업 실천에서 계속 배우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협의 계승 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구체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실천일 것입니다. 말로 다지는 무수한 결의보다도 다음은 한 번이라도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키는 진리의 선전, 대중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대중의 용기를 가세하는 격조 높은 선동,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폐강을 앞두고 우리 당의 핵심 전처병들인 선전부문 일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말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항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혁명사상의 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길 수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내일을 두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장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비축하였고 앞으로도 그 위력이 무진하게 발휘될 사상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혁명 사상과 함께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이며,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한 바를 완벽히 실천하는 당당한 요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투쟁과 지난해 세웠던 목표들의 제한이 아니라 명백화이며 줄기찬 혁명로정에서의 또 한 차례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정도 우리가 그 원심 스스로가 이상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투쟁행도 피를 쓰 절박한 그 어떤 물질적 부대가 아니라 전체 과 당은 국민들의 요리와 빙계이며 그것을 더 크게 하여 촉과 뜻으로 전한 사상통원이다. 지금은 지도 간부들로부터 이 나라 한는 국민 한 사람까지 다 발전의 운명을 걸고 지혜와 정렬을 한계 목표에 일치시키며 백절불굴의 투지와 적극적인 창의 창발력으로 온갖 도전들을 다 해야 할 때, 우리 조선인민은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이 맞지 않고 전체인 거대한 정상력과 적인 분발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격양시키는 사상 제일주의로 앞길을 개척하고 기회하는 유일무이의 원칙을 완강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 누가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상적 일색화의 기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 우리 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상론의 철학을 더 높이 들고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을 더욱 명백히 가져야 합니다. 동지들, 이제 강수회가 끝나면 분명 당원 대중과 인민들의 시선은 우리 선전일꾼들의 사업 태도와 자세로 쏠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깊이 있게 주시해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다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 선전 부문의 과제는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진의 영역이 넓어지고 폭폭이 빨라질수록 도전과 난관이 불가피하게 커지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책임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선전 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순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전 부문 일꾼들에게 하나의 겁이고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전 부문 일꾼들은 대가의 사명감과 분투로 이 겁이를 완강하게 넘어서야 하며, 반드시 이번 강수회가 우리 당 역사의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의 내용부터 새 시대의 요구와 품격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위력은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의 발전은 형식과 방법, 수단의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방, 문화

학생들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리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김종은 동지께서는 선전교양 사업을 리치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적이고 우월한 사상과 정책이 대중 모두의 신념으로 공고화되게 하고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는 커다란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데서 자기 위협의 정의로움과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전사업에서 사물 현상과 생활의 리치, 인식의 법칙이 배제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으며 회의심과 거부감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사상교양이 리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본질으로한 미사류구에도 비할 수 없는 절대의 위력을 가집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에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 10가지, 100가지 초방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초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심리에 붙는 것이 진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입니다. 선전일꾼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우리의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참신성과 감화력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형식과 수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옷이 날개인 것처럼 좋은 선전교양 소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형식과 수단의 도움이 없이는 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없고 사상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 진부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상이 승리와 성공에 무진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의 무서운 독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 자원을 허로 사상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전진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흐름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시대성을 구현하자면 오늘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수단 방법을 탐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하며 세 곳의 잔조가 일상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교양 사업을 진행한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시료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단과 형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 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사상사업 혁신에 대한 요구는 따지고 들어가면 당 선전부문 일꾼들의 자각과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로 함축됩니다. 우리 사상사업이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으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면 선전일꾼들부터가 비상한 책임의식과 투신욕을 지녀야 합니다. 선전교양사업은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심리와의 사업인 것만큼 그것이 한 번의 강연 선전이나 경제 선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품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고생이 아니라

형용하는 모습으로 느낄 줄 아는 선전일꾼의 품격이 바로 남다른 책임감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물러서면 자기 단위,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이 주저앉게 된다는 책임의식이 지배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선전사업을 개선하겠는가 하는 사색과 탐구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 가닥의 눈빛에서도 군중의 심리를 느낄 줄 알고 부정적인 사상 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단 선전일꾼의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 단 선전일꾼의 직분은 사업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얹혀져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전수하는 선전일꾼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대중 속에 불신을 초장하게 되고 사상 진지를 제선으로 허무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은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제 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일꾼들이 필력과 언변수를 갖출 때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자질은 선전일꾼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됩니다. 당 선전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에 완전 정통하고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당의 목소리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초급 선전일꾼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 방조할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 선전일꾼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실무와 현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 서양과 정서도 풍만한 발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인재가 요구되지만 선전 부문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전부문에서는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은 마땅히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작전되고 힘있게 견인되어야 합니다.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써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당적인 사상사업 혁신을 주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현실성, 참신성이 보장된 전술적인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선전선동사업 정령을 그 시료를 놓고 엄격히 총화 대책하는 것을 부서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수준과 일본세가 달라지면 전당의 선전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사업기풍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변혁시대에 모든 사상사업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전체의 참가자들이 강습에서 터득한 원칙과 묘설, 방법들을 사업실천에 일관시키고 실천 속에서 부단히 배우고 공고히 하며 사상사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들을 계속 찾아내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재부들을 더 풍부히 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동지들, 각 부문과 각 기선의 다 본설의 제일 자원입니다. 사상을 무기로 사력으로 행동하는 노동당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더 없는 이고 특별 영광입니다.

0: 나는 든 강수피의 참가자들 시대와 혁명이 부유한 정감하게 또매고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서로 길이를 사상 혁명의 글을 줄기차게 써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경적인 자세와 용기 넘치는 기백, 눈에 띄게 안심감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상에 불과 학력으로 미래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여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화들이 끝없이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일꾼들이 미대한 사상 제일을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의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3차 선전부 강수패 폐강을 선언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은 9월 20일 무기 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우위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주변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신형 전투무기 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적인 활동의 연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초이시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정운동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정운동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 군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의 두렵다고 하시면서 말 그대로 불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께서는 이러한 기덕은 국가의 전쟁 대비태에 있어서 전망력 발전에 있어서 중대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을 적소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충으로 매우 혹독하고 피한 세대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민정운동 측에서는 오늘의 성과 특별한 부여된 이 무기 개발에 관 과학기술 집단의 진 역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일 총국과 관아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 집단의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전체 인민이 혁명전을 영원한 손으로 틀어지고 백두의 정신으로 상승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겸정운동지의 영도는 자기 위협의 필승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고문은 오늘 우리 조국이 세월을 앞당겨 도약하고 건설의 각 방면에서 변혁과 개별을 다계단으로 이룩하게 된 것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주총령이 협수행에서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한 경야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의 불멸을 밝혀주시고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에서 1차적인 과업,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워주셨으며 삼전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로 더 훌륭히 일떠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꾸려주시고 교양고점들을 통한 사상사업과 혁명전족지, 혁명사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신 경혜는 저의 현명한 용도는 전체 인민이 백두의 녹과 기상을 해치며 국력강화의 일대 전성기한 군본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경혜는 청수동지께서 단행하신 백두산 군마 행군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조인민족인 사상감정으로 더욱 분발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강국건설기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서 조난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애는 청수동지에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가 개척되고 천하제일 강국으로 향한 저는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2: 우리 당의 용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영도 쪽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일꾼들과 근로자들, 정인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을 주체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부원 이해옥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 우리 당의 혁명사적을 보위하는 혁명가들이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역사를 해설 선전하는 핵심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지금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분발하여 혁명사적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에서도 강사들이 당제 9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정치 이론 수준과 강의 수를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며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고마하는 데서 나서는 방법론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사들은 높은 정치 이론 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속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 깊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경문지구 탄광연합지업소에서 석탄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힘을 두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혁명률, 투쟁률을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탐사와 굴지를 확고히 앞세우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있습니다. 태산 탄광이 대중적 기술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탄부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차와 보륵족제기를 새로 만들어 도입하고 채탄장들이 막장 건배와 야외 운탄 솔로에 이동식 보륵 불임 장치를 설치하여 석탄 생산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일갱에서는 다음 교대를 위해 갱보수와 운반 솔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요. 공무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탄차바퀴와 각종 소공구들을 원만히 생산해서 막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령북 청년탄광에서 새 탄밭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지위를 능숙하게 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고는 탄광에서도 대형 펌프와 콘비아를 증설하고 자체로 제작한 보륵족제기들을 수직갱에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생산공정 전반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힘있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문화성에서는 조항과 지방의 예술 선전대들이 당 정책이 맥박치고 전투성과 허수성이 강한 작품들로 경제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했습니다. 조항예술경제선전대, 직종조항노동자예술선전대원들이 당면한 영농공정 수행으로 들끓는 농장들을 찾아 화선선동을 벌였습니다. 령강군 령호농장, 안악군 은정농장 등에서 이들은 선동과 노래 우리를 부러워하라, 남성독창 노동당 정책은 좋다, 재담 한알, 여성독창 정기푼 어머니처럼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로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노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여명중앙예술선전대원들은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의 곳곳에서 힘있는 선전선동으로 우리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날의 날마다 눈부신 노력적 위훈을 세워가는 건설자들을 고무했습니다.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경호업공장 건설장과 농촌살림집 건설장 등에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예술선전대들이 경제선동의 시료를 부단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명곡들과 애국의 호소가 담긴 선동은 지방인민들도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무병무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 실현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대야금기지들인 김책지철유납기업소, 황해지철유납기업소에서 철강제 증산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강철선사들의 의지를 백배해주며 함경북도, 황해북도의 예술 선전대원들이 조국과 나의 운명, 우리는 조선사람을 비롯한 노래들을 높여올렸습니다. 함경남도 예술 선전대원들도 당결정 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날이치는 명성기계 연합기업소에서 적극적인 선전선동을 진행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 선전대들이 활발히 벌리고 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은 당제 9차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위훈 창조로 빛내려는 각지 근로자들의 애국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한 재무장화로 이 제국 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일본의 현 국우위 집권 세력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전범국의 군수산업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다카이치 정권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무인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며 이를 새로운 방위 전략의 골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내외의 엄중한 우려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무기 수출을 규제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영 지침을 끝끝내 개정해서 재생의 기회만을 노려오던 열도의 전쟁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방위상이 앞장에서 공격형 무인기를 국내에서 생산 보유할 때 대하여 운운에 나서자 신군국주의 세력과 결탁된 군수 독점체들이 무인기 개발에 시파리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여기서도 지난 세기 대륙 침략 전쟁 때 일제의 무기 생산을 전적으로 맡아 했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 악질 전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날아오는 적의 공격 무인기를 격추하는 무인기를 시험적으로 제작한 미쓰비시 중공업 회사는 다른 회사들보다 빨리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에 나섰습니다. 뒤질세라 가와사키 중공업 회사도 유럽 비행기 생산연합체인 에어바스의 무인기 저들의 반잠수함 감지 체계를 탑재시켜 해상 자위대에 장비할 것을 제안해 나섰습니다. 비단 무인기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악질 전범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공동 개발 및 생산의 외피를 쓰고 영국, 이탈리아와는 다음 세대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그리고 미국과는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 요격용 활공 단계 유도탄 개발 및 제작 계약을 맺고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오스트랄리아와도 함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11척 중 최초의 3척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하여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한 일본의 재건을 재창하며 전쟁 국가로의 질주를 가속화하는 현 집권 세력의 후원 밑에 연간 5천억 엔 규모였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수품 주문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도 군사비가 대폭 증액된 데 따라 인원을 증강하고 보다 현대적인 생산체계 구축에 광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동기를 만드는 원안 회사는 군마현 도미오카시에 2028년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한새 군수공장 건설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악질 전범기업의 우두머리들은 장비 이전에는 발전 전망이 있다, 일본을 어떻게 지키겠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죄쳐대며 현 집권 세력의 무모한 군사 대국화와 재침 책동에 적극 동참해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군비가 고스란히 군수 독주머니로 흘러들어 날로 비는 반면에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중소기업들은 파산목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열도 전역에서 7월 기업 파산 지난해에 비해 6.9% 1028건이어 2025년에 기업 파산 건수는 그 전해에 비해 2.9% 늘어난 1만 300건으로서 2013년 이래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25년도 말 시점 일본의 국가 채무액도 1343조 엔을 넘으로써 그전 연도에 비해 1.5%나 증가해서 10년 연속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현 집권 세력이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호독이면서도 자국 군수 독점체들의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열도의 경제를 거대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 준전시 경제체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해서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허물고 아시아의 맹주로 기어이 부상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완전 몰락을 몰아오는 전쟁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불피코 열도의 미래를 결단내는 비참한 결과만을 산생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흉년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창조된 흉년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년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시기 간과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당과 저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보이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나우린 인민군 여호전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2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장군님은 평생 소원 풀어주셨네와 제3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수령님 품을 찾아갑니다. 제3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전우의 생명 구원할 길 없단 말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루의 종미용지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두덕주 어디에 계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절 6시와 7시에 보도와 날씨, 7시 16분 특집 위민 혼신의 류정우에 꽃피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8시와 11시, 16시와 19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수패가 폐강된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수패 폐강식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31분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도,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녹음 구성 복음 혁명의 새시대,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31분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7시 보도, 18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31분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자립의 기치를 높이 두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3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14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승중앙 방송은 내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줄 6시와 7시에 보도와 날씨, 7시 16분 특집 위민 혼신의 류정우에 꽃피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도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녹음 구성 복음 혁명의 새 시대,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7시 보도, 18시 음악을 들으시고 18시 17분 방송 무대 조국을 또 받드는 조속이 되자,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8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이어서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라디오 게임세. 음연 한마디, 소년 네 글자. 그러나 여기엔 담겨져 있다. 우리 승리의 근본이. 만고 풍상의 혈로를 뚫고 헤쳐온 조선 혁명의 전여가. 어렵고 부족해서만 들고 나선 기치가 아니다. 지키면 영원한 강자, 이르면 순간의 노예. 우리 삶과 투쟁의 행로 위에 걸음걸음 깨우쳐온 목숨 같은 이 천리. 연결 폭탄의 미아리 속에 노는 숨쉬고 천리마의 나래로 노는 솟구쳤다. 20세기 승리의 역사로 너는 아로 새겨졌다. 우리 선열들, 우리 부모들이 피와 땀, 목숨으로 지켜온 자료 갱생. 내 또한 그 정신 이어가지 않으면 제 땅에서도 남에게 명줄이 매여 죽음보다 못한 약자의 삶 살아야 하겠기에. 그러면 후대들도 제 것이 없어 제 것이 부족해 남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겠기. 샘물에도 오곡에도 비단에도 총대에도 큰 녹슬 부어가며 미중유의 극난도 추갈기고 역사의 기적을 탄생시키라니. 잠시라도 남을 넘보며 자력갱생의 신들면 놓춘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 노예의 쇠사슬을 차는 것. 매일 매 순간 전진하고 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행복 넘보는 원수에게 틈을 주는 것. 그래서였다. 우리 원수님, 미제와의 대결장으로 겨련이 떠나실 때 필승의 복음으로 안고 가신 자료 갱생. 천하 제일 강국에서 자부높이 살아갈 후손들의 내일까지 다 안아보시며 불륜의 신념으로 굳히시던 자료 갱생. 분품하는 이 세계에서 제 힘으로 당당히 일도서는 신비로운 강국, 더 높은 행복의 용마루를 가리키시며 우리 원수님 천만 가슴이 억척으로 새겨주시는 자존의 정신, 자립의 의지. 가슴에 이 하나만 넘쳐나면 무슨 신비한 열쇠인들 손에 못 쥐랴. 도시마다 지방마다 농촌마다 눈부신 변혁은 태어나고 인민의 재부는 나날이 늘어나리. 자료 갱생. 이는 죽어도 굽히지 않을 인민의 존엄, 영원히 지켜갈 조선의 명줄.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 새겨온 금지 높은 유력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고 사전이냐 위전이냐 초미한 대결 속에서 새 시대를 창조하는 오늘은 더욱 사무쳐 어제처럼 오늘도 간직하고 오늘처럼 내일도 틀어지어야 할 자유갱생 이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주제 천만 생명들의 명줄이여라.

신복실섬 명줄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정혜련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현명의 수도 평양의 사회주의 보건의 상징물로 훌륭히 일도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국가의 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보건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무병무탈하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에 숭고한 세계를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종합병원 원장 교수 박사 정금철 동지는 병원을 나서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병원을 우리 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전당으로 최고의 현대성, 선진성, 전문성이 구현된 의료봉사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로고의 세계가 뜨겁게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5년 9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우리 평양종합병원에도 불멸의 자국을 아로새기시었습니다. 그날 제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동행하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화상진단과 구급과를 비롯한 전문가들, 종합수술실, 입원실, 학술 토론회장 등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병원의 내외부가 건축학적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병원 시설과 치료 설비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꾼 역량이라고 약줄반, 마음줄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치료에서 기본은 환자를 담당한 의사의 높은 의술과 정성이라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모든 우리의 일꾼들과 간호원들을 전문가적 자질과 함께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치료 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잘 준비시킬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공과 의료봉사 준비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도들도 일일이 밝혀 주셨습니다. 이렇듯 미디어 노보의 능력적인 연구 아래 우리 평양종합병원은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솟아올라 방창곤 88술 계기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0: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은 그대로 평양종합병원 의료 일꾼들의 지성으로 이어지고 꺼져가던 생명에도 활력을 부어주는 불사약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종합병원 일부원장 교수 박사 김종철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세계 인류급이 병원에서 최상급이 의료봉사를 받은 인민들은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하면서 한 생을 다 바쳐 조국을 받들어 갈 맹세를 반영문과 편지들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병원에만 펼쳐진 화풍이겠습니까? 시군 병원 건설을 지방발전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한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우리 당의 주용대회에서 강동군 병원, 구성식 병원, 영광군 병원이 훌륭히 일어섰고 그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다른 지방들에도 현대적인 병원을 일도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는 2025년에 출발을 뗀 보건혁명에서 거둔 성과를 보건 부분 전반도 급속히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져다주고 나라의 보건 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녕 경의하는 총서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은 현실로 거듭나고 이 땅에 사회주의 만세, 노동당 만세 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했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증산군, 평원군, 숙천군, 문덕군의 여러 농장을 돌아보면서 총리는 새로운 오기는 기획 수행의 첫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을 공유해 줬습니다. 포전별, 품종별에 따르는 논띄우 작황과 농기계들의 가동 실태 등 당면한 육농공종 추진 종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농장들에서 정보당 소출을 최대한 높이는 데 모를 받고 용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애써 가꾼 나달을 허실없이 고도들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과학적인 농사 방법을 논리 받아들이며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때 대해서와 논판 매기 양호를 장려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은 박태성 동지는 비료 생산 공정에 대한 대보수를 재기일에 결속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급격 낮추는 것과 함께 솔비 관리와 기술 관리에 힘을 넣어 비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시공단위들이 질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일정별 공사과제를 더팀없이 수행하며 모든 작업을 철저히 설계와 공법이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더욱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태성 동지는 평양 건재공장을 찾아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기본고리로 두루지고 인재력량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창의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질 높은 건재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소송에 힘을 넣으며 건설감독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 일꾼들이 생산장

0: 달성을 위한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혁신하는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갈 때에 대한 문제, 증산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릴 때에 대한 문제 등이 도입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됐습니다.
1: 노동당 제3차 선전문문 일꾼 강습회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방전 강습회 참가자들은 성소론 주체혁명위협의 개척기로부터 근 한신 장구한 기간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빈들의 영구불멸할 업적과 숭고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유능한 선전 일꾼들의 빛나는 삶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전 세대들이 물려준 고귀한 사상사업 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창군 사족관에서 강습회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할 당건설 업적을 숭엄히 되새기며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튼튼히 준비해갈 요리를 배가했습니다. 강습회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협한 계승발전을 담보하는 새시대 당간부 양성의 최고전 세계 인류급의 정치학원으로 훌륭히 일떠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돌아 위대한 사상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시대의 진동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전쟁 승리 기념관과 중앙계급교양관 등에 대한 참관을 통해서 그들은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을 투철한 정신과 백졸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옥색에 준비시킬 때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혁명을 굳건히 옹호해 나갈 수 있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주체음악예술발전관에 대한 참관은 그들로 하여금 투쟁의 노래, 진군의 노래 높이 기적과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전진여정을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강습회 참가자들은 새로운 평양 번영기와 더불어 주체건축의 급진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응곤하기 일도선 화성거리와 리문거리, 샛별거리 등을 돌아봤으며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힘있는 정치사업과 노력지원도 진행하면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평양교회국장, 청년중앙회관에서 국립교회단의 종합교회 공연과 천성청년탄광기동예술선동대, 상원세민투연합기업소 예술소속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0: 국방송 부상 의료철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송 대표단이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2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국방송과 우리나라 주재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국방무관이 전송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 부문에서 올해의 선의적 결속을 위한 증송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고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철도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대고조 전구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여 9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계획보다 1만 7천여 톤의 물동을 더 실어날랐습니다. 철도선과 해당 다리 일꾼들은 수송전사들의 앙양된 전진기세를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을 방법론 있게 벌이면서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일 사령지휘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강한 규율과 질서가 확립되고 기관차, 화차 보장, 방향별 열차 편성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들이 강구되는 속에 물동수송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평양철도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송운동의 전열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명당역, 대건역, 천성역, 직동역에서 화물열차들의 유동 실태, 자재 확보 정용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작업 방법으로 짐 싣는 시간, 차갈이 시간을 단축하면서 물동 수송 보장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한 자검자수 체계를 세우고 기관차 관리를 간직해 하고 있는 서평양기관차대, 북창기관차대의 승무원들은 운행 구간에 알맞는 운전 조작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대고조 전구들의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평양 조차장 객화차대, 순천 객화차대, 대동강 철길대, 양덕 철길대에서는 기계 설비들의 만가동을 걸어 화를 질적으로 하고 철길의 안전성을 1층 제고해서 수송 성과를 확대하는 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수송이자 생산이라는 관점 밑에 청진 철도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난 20일 동안 수백 톤의 물동을 증송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철송기관차대, 청진기관차대에서는 실동기 대수를 늘리기 위해 기관차 수리 정비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증송투쟁을 과감히 벌려 내일 계획을 넘치 수행하고 있습니다.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과운동의 불길 높이 개천철도국, 함흥철도국, 라선철도국에서도 화차 회기 일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면서 짐 더 끌기, 자진 소운전으로 수송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연대적 혁신은 철도공장들과 콘크리트 침묵 생산 단위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세용의 차량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속에서도 용량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제때 받아들이면서 기관차 대수리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차량 수리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현존 능력을 효과 있게 이용해서 화차 수리를 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성 베어링 공장, 청진 철도 공장 등에서는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각종 부속품 생산 계획을 뒷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콘크리트 침목 공장, 라웅 콘크리트 침목 공장에서도 기계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혼합물의 배합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침목 생산을 활성화해서 철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시행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요리로 충만된 철도 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송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0: 당중앙 의원이 제9기 제4차 종치국 확대 회의 종시를 높이 받들고 북창 화력 발전 연합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배가 된 분발력으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 기업소에서는 자체의 기술 용량의 우위고에서 발전 설비의 원 성능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보일러 및 탑인 발전기들의 효율을 높이는 데서 걸린 기술적 문제 해결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전력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리일경 특파기자 만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부기사장 리승욕, 직장장 한광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력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합기업소에서는 호기당 대당 출력을 높이고 가동률을 늘리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 직장들에서 설비관리를 책임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보수를 손가락으로 꺼낸 어직장 1호기가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중보수에 들어간 2호기에 재진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 재진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에서는 3호기의 컴퓨터에 의한 연소 자동화 체계를 확립하여 종전에 비해 많은 속도가 중립을 돌려가면서도 전력 생산량을 1.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3: 우리 직장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가동률을 늘리고 원단의 섭외 기준을 낮추면서도 생산성을 부쩍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창의관을 받아들여서 전력 증산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들의 운전 모의 실시 운영을 매주 1차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부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실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외무성 부상 김선경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22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꾼들이 전송했습니다.
0: 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사이오 선수단, 압록강 체육단, 평양 체육단, 룡악산 태권도 선수단, 청천강 체육단, 류키운송 체육단, 조선 체육대학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체육단, 선수단, 체육교육단이들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육상, 체조, 권투, 류키, 태권도 등 30여 개 종목의 550여 개 세부 종목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막식이 22일 청춘고리 농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체육부문 일꾼, 체육인, 평양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평시에 련마해온 육체기술적 능력을 높이 발휘하고 다양한 경기 전술들을 능숙히 활용해서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 개막이 선언되자 노래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선수권 대회 상징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선수들이 분열 행진에 이어 테크볼 남자 복식, 혼성 복식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 종목별 경기들은 평양시와 평성시, 사리원시 등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1: 다음,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19일

0: 군수공업부 회의에서 국방공업 발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국가 무장장비 계획과 국방공업 종합체 발전 계획은 외부의 잠재적인 위협들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군대와 기타 무력기관들을 장비시키기 위한 현대적인 무기체계와 기술기지들을 개발, 계열 생산하는 데서 기초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국가무장장비 계획의 주요 방향들은 세계 정세와 특수군사작전 경험, 전지구적인 군사기술 발전 추세를 참작하여 정해졌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행시켜야 할 방향의 하나는 여전히 국가주권의 담보로 되며 세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 핵 3대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해주, 사리본,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송 29도씨, 신의주, 해주 28도씨, 사리본 29도씨, 강계, 원산 27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5도씨, 개송 28도씨 정도로 얘기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본,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문산 함흥시는 오전까지 졸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 라선시는 주로 개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9도씨 27도씨 신의주 19도씨 27도씨 해주 19도씨 문 10시 28도씨, 강계 13 25도씨, 문산 16도씨 26도씨, 함흥 15도씨 28도씨, 청진 16도씨 22도씨, 해산 11도씨 23도씨, 남포 18도씨 28도씨, 라선 15도씨 22도씨, 개송 18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라시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겠으나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0: 보건입니다.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인 보건, 가장 선진적인 보건으로 만드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옥은 유경치과병원에도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경치과병원 부원장 서영창 선생은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치과병원을 일도세울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4년 9월 끝없이 이어가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완공 단계에 이른 치과병원 건설장도 돌아보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병원 1층과 2층, 3층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내부 마감 작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좋은 마감 자재들로 치료실들은 물론 복도와 홀들을 선색없이 꾸려주는 문제, 의사 간호원들이 방들을 잘 꾸려주며 어린이 놀이장을 동심에 맞게 마무리를 잘해줄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을 선색없이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신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셨습니다. 치과병원을 아담하게 건설했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병원의 이름도 지어주시던 그 사랑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어머니 당의 뜨거운 운정 속에 현대적인 치료봉사 기지로 새로 일도선 유경치과병원은 그해 10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봉사가 한창이던 유경치과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의료봉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유경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오보이에 다시만 사랑이 넘쳐 흐르는 현대적인 병원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2: 유경치과병원 과장 리성철입니다. 예로부터 든든한 이빨은 오복 중에 하나로 타고난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히 꾸려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 속에 자기들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격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에 떠받들려 이민들이 무병장수에 이바지하는 제보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지방에 일떠선 보건혁명의 실체들, 그 소중한 창조물들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은 서로 달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로 관통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이민 모두가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불같은 수건이 떠올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경치과병원의 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새시대 보건혁명의 담당자 주인공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의료봉사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게 적극 분발하고 있습니다.
3: 장자산 선윤단 야영소 창립 시인들 기념보고회가 2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야영소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장자산 선윤단 야영소의 50년 역사는 우리 학생 선인들에게 훌륭한 과외 교양 기지를 마련해 주시고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크나큰 운정을 베풀어 주신 절세비인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1974년 11월 자강도의 인민경제 요로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소년단 야영소를 경치좋은 곳에 옮겨짓도록 하시고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1976년 9월 23일 새로 일도선 야영소의 이름을 장자산 소년단 야영소로 명명해 주시었으며 여러 차례 걸치어 수많은 설비와 문학기재들을 보내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절세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역사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야영소 개군을 위한 설계 형성안도 몸소 보아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으며 학생 소년들의 야영 활동과 문화 종소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추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야영소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이 후대들을 위해 베푸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이 야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지난 기간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용소의 모든 교직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방해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며 교육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서 학생 소년들의 야용 기간이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할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들이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충직하게 받도록 학생 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장자산 기술계 더 높이 올려 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전이민적인 공격기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순천 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생산장성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책임일꾼들이 순천 석회석 광산과 전파남 광산에 나가 건립 문제를 풀어주면서 대형 굴착기와 대형 화물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생산에 필요한 원료 보장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설비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을 받아들여 세멘트 생산을 늘리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과 조정 직장의 노동자들은 열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원료와 연료의 질에 따르는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원료 직장에서는 혼합 비율을 정확히 보장해서 품질이 담보된 원료를 다음 공정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광 직장과 보수 직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 안의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생산 중성화의 기본 요인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집단적 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3: 함경남도 협동수산경립위원회에서 실리가 큰 성게 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 만난 함경남도 협동수산경립위원회 과장 곽성철, 부원 신현철 정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우리 동해 바다는 성게 양식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살이 바다 동물인 성게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이런 바닷물을 잘 먹습니다. 특히 성게 양식에서는 바닷물 수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동해 바닷가의 수질 조건이 성게 양식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성게를 양식하게 되면 미역이나 다시마, 밥조개와 같은 다른 바다 양식에 비해서 경제적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에서 같은 원가를 들였을 때 정보당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가 밥조개에 비해서 수십 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유리한 성게를 대대적으로 양식해서 나라의 수납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성게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 현재 신창수산입동 조합과 상암수산협동조합을 도적인 성게 양식의 시범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는 150립방 규모의 배양장에 여러 대의 양수기와 발동발전기, 산소주입기들을 갖춰놓고 배양땅구 보수 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치고 있으며 또한 상암수산협동조합에서도 배양장에 양수기와 발동발전기, 산소주입기들을 구비하고 배양땅구 보수를 본격적으로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호수산협동조합에서 두 정보, 상암 수산협동조합에서 3.5정보의 자원증식장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10여 개 수산협동조합들에서 총 15정보가 넘는 바닥식 성게 양식장을 조성할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천여 마리의 새끼 성게를 잡아 바닥식 양식장들에 넣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일 달에 성게 알바디가 진행되게 됩니다. 바다내 성게를 가지고 각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실내 양식장에서 배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양땅크에서 1 내지 3cm 크기의 새끼 성게가 자라게 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되면 자체로 무게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0: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각지에서 진척되고 있는 사방 야계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사방 야계공사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면밀하게 세운 데 맞게 계획된 하나하나의 구조물들을 견고하게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곳들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고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승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버럭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를 막기 위한 데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시군 산림경영소들에서는 이미 만들어 하방 야기 구조물들을 견고하게 보강하는 데 중심을 두고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막돌 보장을 선회시키는 한편 시공을 철저히 규정에 요행하고 있습니다.
3: 전국 나노기술부문술 전시회 2020년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나노기술협회의 주최로 개막되었습니다. 인민경제의 자립화와 나노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나노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받들고 나노기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논리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 전시회 부문과 과학기술 발표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만년제약공장을 비롯한 수십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꾼,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으며 인민경제의 자립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280여 건의 제품 제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기간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 실태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식이 2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나노기술 발전의 면모와 위력을 과시하고 나노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다 큰 기여를 하도록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다음, 브라질 대통령 루이수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17일 자국의 중요 광물 자원과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를 즉석에서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그는 국내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행 정부가 제안한 조건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문건이 폐로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그 문건을 토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어느 나라이든 브라질의 광물 자원을 놓고 우선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광물 탐사, 가공 및 사정은 브라질 자체의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브라질의 전략은 광물을 수출하기 전에 해서 가공 및 제조 과정을 거쳐 부가 가치를 높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행 정부는 전략적 자산과 관련한 거리가 합의되기 전에 광물 판매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며 미국 회사들의 우선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김기용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본,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9도씨, 신의주, 해주 20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원산 27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문산 함흥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9도씨, 27도씨, 신의주 19도씨, 27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8도씨, 28도씨, 강계 13도씨, 25도씨, 온산도씨, 26도씨, 함흥 15도씨, 28도씨, 청진 16도씨, 22도씨, 11도씨, 23도씨, 남포 18도씨, 28도씨, 라선 15도씨, 22도씨, 개성 18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라십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나 오전 한때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물결은 0.5 내지 1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인소해 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이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이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도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민 헌신의 료종우에 꽃피어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 속에 북변의 외진 산골군에도 희한한 경공업 공장들이 일떠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사는 거장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운덕으로 우리 거장이 천지개벽되었습니다. 인민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새겨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노고의 품에 우리가 안겨 사는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의 불어목소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라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절절하신 그 말씀. 새겨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우리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정해주시고 온 나라 인민이 새해를 맞이한 기쁨으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던 그 시각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겨줄 교복 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정녕 부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옥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노보이의 사랑 속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꽃대문과 더불어 불러만 보아도 가슴 뭉클 조져드는 정깊은 이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친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서나무, 민들레, 해바라기, 두루미. 어려워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흐려질 줄 모르는 내 나라. 혁명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후비대들의 대부대가 굳세게 성장하는 현실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내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수도 평양이, 아니 온 나라가 젊음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성화거리와 화성거리, 리문거리와 전의거리,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솟아나는 농촌살림집들. 예로부터 소름 중에 큰 소름은 집 없는 소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인민의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신 노고 과연 그 얼마였습니까?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과 정부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하거나 방관시할 수 없는 최중대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해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장에서 울려주신 발파포금들과 자연의 광란이 휩쓴 곳들이 더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헤쳐가신 위험천만한 절다리와 백길, 진창길.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지도해 주신 성화골이 형성하는 천여건,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지구 형성하는 1630여 건, 농촌 살림집 건설과 관련되는

0: 선하선은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것을 철두철미 인민들이 생활상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귀서동지의 세심한 용대에 의해 우리 성신성화지구는 인민들의 편의가 완벽하게 보장된 인민의 보금자리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1: 우리다시 경건이 새겨봅니다. 당광연의 제8기 제19차 종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야는 김정은동 직께서 만장을 울리며 하신 그 절절한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기어이 지방공업 발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므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고 하신 경례하는 총기서 동지 인민 바로 인민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 새 행복을 안겨주시려 역사에 특기할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을 천명하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돋놓으시며 창당이래 건국이래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경이적인 새 시대의 눈부신 실체들을 하나하나 일떠세우시는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실로 지방발전 혁명의 새 전기가 펼쳐진 지나온 나날들은 인민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열렬한 사랑과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새겨진 멸사복무의 려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오늘의 부자시로 알려진 신포시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실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창성연속 회의로 우리 당 역사인 지방경제발전 관련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습니까?
2: 경야는 청소원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그간 처리하여 몸소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닷길에 새기신 헌신의 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도자가 있지만 우리 청소동지처럼 인민들이 생각을 아시고 바라는 꿈과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헌신함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는 없습니다.
1: 이것이 어찌 지방공업성 연구원 리충성 동지의 심정만이겠습니까? 인민이 보았고 실생활로 체감하던 그 나날들의 마음을 세어봅니다.
3: 정말 이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4: 이 농사가 마치게 보면 얼마나 멋쟁이 같아 보이겠습니까? 해마다 새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옥공장을 마련해주신 경례하는 원수님께 허마음이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5: 정말이지 해마다 변하고 이렇게 복에 복이 도쌓인 것이 이제는 우리 지방 사람들에게 차려지는 우리 살아온 생활로 된 것 같습니다.
1: 부모의 땅으로 불리우더구니 락원의 땅 행복의 땅으로 천지개벽되고 모래불 뿐이던 버구가 행복의 낙원을 소리쳐 부르는 이상적인 문화 오천으로 전변되었으니 가장 오목한 시련 속에서 줄기차게 연발하는 건국 초유의 놀라운 사변들이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나날이 자리를 넓히는 소중한 행복이 과연 어느 분에 의해 마련되는 것인지 너무도 잘 아는 인민이기에 그의 전함만 불러봐도 눈곱이 젖고 그의 친근하신 영상으로 보면 뜨거운 격정에 가슴 뭉클 젖어드는 이 나라 인민입니다. 인민이 흘리는 눈물에는 가장 진한 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생사기로에서 행복의 절정인 극적인 체험이라 할 때 내사로운 나날이 아니라 사상 최악의 극난을 이겨내면서 무수한 기적을 창조하는 역동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느끼고 다 같이 간직한 민심의 토로라고 할 때 그보다 더 귀중하고 굳건한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이 땅의 방방곡곡 이르는 것마다에서 남녀로서 누구에게서나 꽃 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품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리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리라.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오 이 땅 위에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나고 내 조국에는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0: 유이민 헌신의 려종으로 꽃피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9월 23일 수요일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당중앙의 의도대로 사상사업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나갈 혁명전사들의 불같은 맹세로 이하는 총비서동께서 노동당 제3차 선출권 강사하신 각인 연설에 각 조직들이 사상의 절대적 위력을 최대로 증폭시켜 나갈 요리로 비상이 앙양되어 있는 데 대해 쓴 글을 온군 한 면에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 사상이 천명한 국가활동과 사회 전반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때 대한 사상리론을 해설한 글과 박태성 내각 총리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에 한 소식, 그리고 장단 야영소 창립 신도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과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참가자들이 종치문화사업을 진행한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베트남 사회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3면에 사회가 가로 들끓는다 이런 제목으로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울에 석석 진입해서 시작부터 기세와 일정 계획을 틈없이 수행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올해 진군의 승리적 결속으로 새 조수행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는 인민경제의 투쟁 소식 기사들과 과학기술 용마의 고삐를 더 이어지고 나갈 때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자신심과 배짱은 실력에서 나온다는 데 대해 쓴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며 단결정 관철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여러 단위 당원들을 소개한 기사들, 그리고 정업원 모두를 기술혁명의 주인으로 키워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희천시 고려약 공장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글을 싣고 공화국 선수권대회가 개막된 소식과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좋은시회 2026이 개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인생관을 따라 배울 때 대해 쓴 글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시간을 주름잡으며 중성의 기적 소리를 울려가고 있는 평양기관차대 명당기관차 중대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을 소개한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황금산에서 보물을 거두어 드린다 이런 제목으로 구장군을 찾아서 쓴 기행글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사상의 위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런 제목의 글과 박태성 내각 총리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에 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황해북도 농촌격리위원회와 평안남도 안의 농장들에서 충천한 기세로 벼가울고지와 나달털기에 총매진하고 있는 소식들을 주었습니다.